예라몰십의 내 안에 사느니 목마른 사슴 접속곡 들었고요. 앞서 2부를 여는 코너 같이 기도하실래요? 함께했습니다. 9월 8일 화요일에 생방송으로 만나고 있는 샬롬 CCM 2부가 열렸고요. 1시간 더 배경음악 되드립니다. 닉네임 우리 소원님, 우리 박영미님도 와주셨고 토마토님도 출첵 매일 잘 듣고 있어요. 인사는 처음입니다. 라고 첫 사연. 우리 새싹 가족 반갑습니다. 4675번으로 아침에 들어도 다들 퇴근하고 혼자 일하면서 저녁에 들어도 좋은 방송. 사실 뭐 날마다 출첵은 못하고 있지만 잘 듣고 있습니다. 고마워요. 라고 아 우리 애청자님 감사합니다. 예. 1일 2청취. 아 고맙습니다. 저희 조이포유가 가을 부분 개편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제 채널이 더 다채로워지고 이제 풍성해지고 그럴 텐데 또 새로운 얼굴도 이제 DJ로 만날 수 있고 아 너무 기대돼. 예. 샬롬 CCM 재방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저녁 6시에 재방송 나가는 이 시간도 아,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더 좋은 시간으로 채워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요. 예. 점점 더 우리 많은 분들의 성원과 또 기도로 조이포유 채널이 예. 많은 분들에게 가 닿기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좋은 씨앗, 주님은 나의 모든 것, 그리고 오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부부 듀엣이죠. 오벳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들었고요. 우리 엘리아님도 이 곡 좋아해 주셨습니다. 요즘 매일 들어요. 오벳 너무 좋음 남기셨고 오은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좋은 씨앗의 주님은 나의 모든 것까지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담대한 믿음님도 샬롬 인사 건네주셨고 진아님도 와주셨고요. 주님의 숨님도 메롱하는 레이니와 함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예. 그래요. 옹기장이 노래 찾아오시다 준비했고요. 그 전에 기프티드의 어떤 모습입니까? 라는 곡 전합니다. 두 곡을 듣고 묵상하는 시간 이어드릴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백향목에 빗댔습니다. 성전과 궁궐을 짓던 최고급 나무, 위풍당당한 자태는 힘과 영광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모든 씨앗 중 가장 작아 보잘것없는 것의 대명사였던 겨자씨에 비유하셨습니다. 사실 겨자씨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그 시대 유대인들의 자화상이었습니다. 거대한 종교 권력과 로마의 위세 앞에서 스스로를 참새처럼 작고 힘없는 존재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씨앗 안에는 하나님이 심어두신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겨자풀이 큰 나무로 불린 것은 키가 크기 때문은 아닙니다. 작은 참새들이 마음 놓고 깃들 수 있는 넉넉함과 품어줌이 있기 때문입니다. 큰 교회 혹은 큰 인생이란 결국 얼마나 작고 힘없는 이들을 많이 품어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습도 겨자씨처럼 작고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생명의 씨앗이 있다면 언젠가 지친 이들이 쉬어갈 그늘이 되어줄 것입니다. 작음을 아쉬워하기보다 그 안에 감추어진 생명력을 믿어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입니다.

사랑 이야기 주님의 숲, 앞서 애즈원 가시나무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은 서호성 목사님의 칼럼 작아서 큰 나무라는 글이었습니다. 작은 것을 아쉬워하기보다는 그 안에 겨자씨 그 생명력, 그 작은 씨앗 안에 감춰진 그 생명력이 또 큰 숲을 이루는 것처럼 이걸 믿으면서 우리는 살아가야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라는 거 오늘의 샬롬 생각으로 전해드렸습니다. 9시 42분 30초 지나고 있고요. 우리 광수사랑님께서 훈디 저 건축도장기능사 합격해 오 건축도장기능사에 합격하셨구나. 이게 세 번째 도전이라서 저 청심환 먹고 시험지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를 적어놓고 시작했습니다. 축하해 주셔요 라고 남기셨는데 야 이전 3기 세 번째 도전 만에 합격하신 거 축하합니다. 아, 일단 필기시험 합격하신 거죠? 그럼 실기도 있나? 도장기능사면 실기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일단 첫 단추, 첫 관문 잘 통과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아, 그래요. 우리 광주사랑님 잘 되실 겁니다. 다 잘 될 거야님은 분당 수서 고속화도로에 지금 소방차 한 대랑 구급차 두 대가 사이렌을 울리는데 지금 꽉 막힌 도로에서 저는 홍해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정체 구간에서 끼어들게 하다가도 구급차 앞에서는 한 마음으로 길을 터주네요. 라고 아 남겨주셨습니다. 무슨 화재가 발생했나 보네 이것도. 예. 이게 그 어떤 그 대의적인 도의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길을 이렇게 비켜주는 거. 예. 그런 것도 있어요. 그 긴급 출동하는 차를 비켜주지 않으면 아마 과태료 물 수도 있습니다. 예, 과태료를 범칙금 과태료 물 수도 있어서 아마 이거는 비켜줘야 돼요. 예. 아무튼 예. 큰 예, 사고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단오월십 이 곡 듣죠. 내가 매일 기쁘게 하나님의 나팔소리.

찬양 반주기 복음을 읽는 새로운 습관 크리스천 콘텐츠 플랫폼 2플러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프리미엄 플랜 1년 이용권을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을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자, 화요일에 함께한 샬롬 CCM 오늘 마지막 곡은 We Love,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전하면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문혜영 작가 함께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샬롬 하셔요. 안녕.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 권사님의 사연입니다.
1: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친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0: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2: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돼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제일 하고 싶은 것 대단한 건 아닙니다. 스마트폰 교육을 받는 어르신들이 강사에게 꼭 하는 요청사항이라고 하는데요. 스마트폰으로 택시 부르고 싶어요. 내비게이션으로 모르는 길 찾아가고 싶어요. 톡으로 이모티콘을 보내고 싶어요. 네, 누군가에겐 쉬운 일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겐 큰 산을 넘는 일처럼 느껴지기도 하니까요. 직접 가르쳐드리면 제일 좋겠지만 대신 수업을 등록해드리면 아, 나처럼 어려워하는 사람이 또 있구나 공감하고 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도 될 것 같아요. 다그치기보다 다정하게. 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어르신들이 휴대폰 이건 뭐니? 이건 어떻게 하니? 라고 물으실 때마다 왜 이런 것도 모르시지? 싶지만 그런데요. 요즘 아이들이 하는 거 우리도 모르고 물어볼 때 많잖아요. 기술이 너무 빨리빨리 발전을 해서 나도 곧 모르는 게 많아지겠구나 싶으면은 어르신들께 좀 더 친절하게 알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첫 곡으로 예수전도단 앨범에서 맑고 밝은 날 전해드렸어요. 네, 오늘도 맑고 밝은 날이 이어집니다. 두 시간 함께 하겠고요. 이어서 나무에는 목소리로 들을까요?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진 DJ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담대하라 태연님의 신청곡으로 들었습니다. 유니스님 오늘도 푸르게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걸어갑니다. 아멘. 진이 920님도 오셨고요. 에베네셀님은 치료 가기 전이시군요. 허리 협착증 치료 잘 받으시고요. 정정희님 이번 주 특세로 특별 새벽 기도로 몽롱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과 더 가까워진 것 같다. 기분은 날씨만큼 좋습니다. 아유, 예, 이거죠, 이거. 아타카님의 신청곡 같이 들을까요? Jesus in my life.

김은서가 부른 Jesus in my life 이어서 정신노래 선교단의 노래할 이유 있네까지 함께 했고요. 에스프레소님이 지난주 다른 시신 프로그램에서 곡을 소개해 줬는데 번 외편으로 들고 온 곡이 마음에 확 닿았습니다. 이 곡 From God 앨범에 있는 곡이네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러브유님과 함께 김윤진이 부른 예배하는 이에게였고요. 이병희님이 태영이가 이 노래 듣더니 엄청 반가워합니다. 아마 프롬과 주는 날을 기르시는 목자 이 곡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희망은광님과 함께 병원 생활이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장시간 병마와 싸우는 분들, 사고를 당하신 분들, 안타까움 새삼 느끼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구합니다. 찬송가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신청하신 곡. 오늘은 세목의 목소리로 Be Thou My Vision,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들었습니다. 공주마마님께서 지난 주일에 마지막에 기도하기 전에 불렀던 곡이 있는데 너무 은혜가 됐어요. 공유합니다 하신 예수의 길 히솝 앨범에서 들을까요?

희소업 앨범에서 예수의 길 함께 했고요. 파크리스님 어제 CT 촬영 검사 결과 보러 가신다고 했는데 간에 있는 흔한 혈관종이라고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1년 후에 그 크기를 더 확인해보자 하셔서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좋은 소식. 예, 감사드립니다. 이쁘나님께서 가을 하늘이 높게 보이는 오늘이에요. 찬양으로 힘 얻으며 인사합니다. 아멘. 베네통이라는 아이디 있으시네요. 반갑고요. 곰탱이 천사님. 아이디가 곰탱이 천사님. 새싹 표시가 있는 거 보니까 처음 방문하시는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가브리엘 님이 맞아요. 아날로그 세대들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키오스크 앞에서 주문하다가 뒤에 긴 줄을 보고 자신이 없어서 식사 포기하고 편의점 가서 빵과 우유를 사들고 왔다는 시댁 형님 얘기가 그냥 웃고픈 예 그런 얘기가 또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 젊은이들이 뒤에 키오스크 뒤에 쫙 있으면 일단 알던 것도 손이 떨려서 빨리 해야 된다는 그 급한 마음에 예, 충분히 이해 갑니다. 그냥 포기하고 편의점 가서 빵과 우유를 샀다는 이 마음이 이해가 가네요. 데이비드님께서 제이프로워십 정기예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9월 17일 목요일인데 신한대학교 오후 7시 30분에 에베네셀 원형극장에서 열립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셨어요. 다들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길 바라고요. 누구나 다 참여는 가능한 거죠? 예, 제이프로워십 곡 들을까요? 그분 예수.

사랑한다 말하시네. 토토로님 따님이 제일 좋아하는 곡이군요. 따님 생각이 더 났을 것 같은. 네, 기프티드 앨범에 있는 이 곡은 이병희님과 같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크리스찬송 페스티벌에 다녀와셨는데, 한 사역자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예배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그 말이 참 와닿았었는데, 세대를 아우르는 아주 좋은 자리였다고 하셨어요. 신청하신 기프티드 곡 들었고요. 산책 즐기면서 듣고 있어요.

친구와 같이 듣고 있습니다 하신 서미연님. 산책길의 찬양과 함께 그리고 좋아하는 친구와 함께 모든 박자가 지금 다 맞았는데요. 1부 끝곡은 잔치 공동체 앨범에 있는 곡입니다. 부드러운 힘.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봬요.

0: CBS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곡식이 무겁게 자라서 이랑까지 숙여지기를, 굵게 자라서 100명의 청년들도 뵐 수 없기를, 너무나 무거워서

0: 계절이
1: 홍순관의 노래 계절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기를 앞부분의 가사 곡식이 너무나 굵게 자라 100명의 청년들이 빌 수도 없게 하고 100명의 처녀들이 나를 수도 없게 해달라는 것은 히말라야에 자리한 라다크의 씨 뿌리는 날의 민요입니다. 곡식이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히말라야 빙하뿐입니다. 네팔 빙하 쓰나미 희생자들에게 커다란 애도의 마음을 보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가 빙하를 지키고 빙하가 우리를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절을 지키고 계절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풀 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학생들 중간고사 준비로 자료 만들면서 듣고 있는데 잠깐 멈추고 글을 쓸 수밖에 없는 선곡들 역시 예, 당향도 맛집입니다. 찬양 맛집. 시험 준비하는 모든 중고생들과 수험생들과 함께 듣고 싶어요. Nothing is impossible. 멜리사님이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아, 요즘 딱 좋은 중간고사 준비하는 이 시험 준비하는 아이들과 또 수험생들. 이제 수시 원서 접수 시작이 됐죠. 우리 학생들 힘내라고. 불가능이란 없다. 예, 주 안에서 소망을 갖고 잘 나가길 바랍니다.

바라면서 예, 함께 들었습니다. 만나워십 고정권 권세롬 김아람이 함께한 곡이었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부로 오셨어요. FA님이 팔꿈치 수술은 잘 됐습니다. 금요일에 태어납니다. 다행입니다. Celebrate the Light 신청하신 곡 준비해놨고요. 폴라리스님 오늘 새벽에 요즘 본 눈썹 달 중에서 최고로 예쁜 달 옆에는 반짝이는 달이 별이 있었습니다. 달 옆에 별. 오늘 밤에 한번 보세요 하셨는데요. 그러게요. 요즘에 낮에 하늘을 보느라 낮에 하늘이 너무 예뻐서 낮에 하늘을 보느라 저녁에 또 하늘을 못 봤는데 이렇게 예쁜 눈썹 달이 있었다니 오늘 꼭 보겠습니다. 창조하신 그대로 MPDL 앨범에 있는 곡 신청하셔서 두 곡 함께 듣겠습니다. 창조하신 그대로 Celebrate the Light.

Celebrate the Light to Yourself 앨범에서 들었고요. MPDL 창조하신 그대로 그 전에 함께 했고요. 오늘 당양도 부흥회인가요? 뭐 부흥회라 하죠. 애니 김미라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순이님이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 아들 부산에서 공기업 최종 면접이 있습니다. 몇 시에 하는지는 몰라도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꼭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모든 지금 머리, 몸의 초점이 부산에 가 있을 거예요. 언제 또 면접을 하는지 몰라도 아마 물어보고 싶어도 너무 조심스러워서 못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중요한가요? 우리가 함께 모아서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그 시간에 담대하고 또 모든 아는 바를 잘 얘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네, 우리 당양도 가족들이 함께 기도할 겁니다. 그 시간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길 잘 대답하고 또 나오는 길은 마음 가볍게 나올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요셉의 꿈님은 순천으로 출장 가시는 길이래요. KTX 찬밖은 벌써 가을입니다. 아유, KTX 타고 기차 타고 어디론가 가고 싶네요. 이게 출장길이 아니라 여행길이면 더 좋을 텐데, 그죠? 그래도 가을을 만끽하십시오. 8751번 쓰시는데 장애인이라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 속에 작은 기적들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림을 보내주셨거든요. 예, 이 그림처럼, 그리신 그림처럼 예쁜 꽃을 피우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실 수 있습니다. 손경민 앨범에 있는 감사.

아름드리 엘레님과 함께 예수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나의 치료자라는 곡을 텐트메이커스 송재홍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배추님께서 원주에서 주는 완전합니다 신청하셨어요. 오늘 이곡 진아의 목소리로 들려드릴게요. 수아사랑 유나님이 신청하신 우리 주님은 수리엘 앨범에 있는 곡 먼저 듣습니다.

꿈꾼다. 오늘도 언젠가 내게도 한웅재 목사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주아랑님과 함께했습니다. 남궁이라는 아이디 쓰시는데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뉴뉴 엄마께서도 오셨어요. 새싹 표시가 있어요. 예, 새로운 만남 감사합니다. 예소랑지기님께서 누군가를 대할 때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참아야 하고 또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참아야 하는 모든 상황들 답답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이 참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크리스찬임을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참아야 하는 그 일들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이 그래 내가 너의 힘듦을 알고 있다라는 예, 그것만 붙들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CBS 워십 콘서트 치유 앨범에서 함께 듣겠고요. 봉하연 감사뿐입니다. 이 곡도 배상진님과 함께 들을게요.

감사뿐입니다. 봉하연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시리팡팡님께서 교회 순모임 기둥이신 두 분 권사님이 많이 편찮으십니다. 터치 신청하면서 빨리 쾌차하시길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예, 아프신 분들 치료의 하나님으로 인해 나으시고 또 그 나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위에서 기도하고요. 또 여러분께서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으로 조혜리의 터치 준비해 놓겠습니다. 장미님께서 연평한 3집 앨범을 구매하셨는데 찬양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저희가 아직 심의가 끝나지 않아서요. 이 곡이 들어오는 대로 함께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애니 김이라님의 기도 제목은 레인보우 가족인 별빛나라님께서 오늘 국립암센터에 검사받으러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검사 결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아멘.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안젤라님께서 지난번 동생의 친구 뇌에 꽈리 수술해야 한다고 기도 부탁했었는데요. 다시 검사를 했더니 6개월간 지켜보자라는 검사 결과를 들으셨대요. 우리 가족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하셨다고요. 예, 6개월 뒤에도 괜찮습니다라는 그런 안도의 검사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주혜리 터치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려요. 오늘도 건강하게 안전하게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0: 사랑해 CBS.
1: 그날 나는 누군가에게 미소 짓기만 해도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배웠다. 그 후 세월이 흐르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 지지 의사 표시 하나가 누군가에는 고마운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내가 옆으로 조금만 움직이면 다른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생긴다. 마야 안젤루의 딸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500장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랍니다. 이 찬송은 죄의 바다에 빠진 생명들에게 생명줄을 던지라는 찬송입니다. 작시자 에드워드 스미스 유포드 목사는 난파선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폭풍으로 파선된 한 스쿠너선이 성난 파도에 밀려 가라앉게 되는데 육지에서 보낸 생명줄이 산산이 부서질 듯한 배에 매달려 있는 승무원을 무사히 육지로 끌어올릴 수 있었다는 얘기였습니다. 유포드 목사는 이 얘기를 전해드리면서 난파선이 침몰하기 직전 겁에 질려 있는 승객들과 선원들 모습이 죄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해 생명줄을 던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이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에는 다급한 상황들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찬송은 인생의 구원자 예수님을 모른 채 세상이라는 바닷물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인생들에게 우리들이 생명줄을 던져 구원에 내야 한다는 선교적 사명을 주고 있습니다. 죄의 바다에 빠진 생명들에게 생명줄을 던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전도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찬송, 찬송가 500장,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랍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0: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응원단장 정호의 남자 최인혁입니다. 목이 좀 잠겼죠. 네, 목이 부었대요. 최근 어느 지하 주차장에 세워진 오래된 포터 트럭 앞유리에요 이런 손편지 한 장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무사고로 달려줘서 고맙다. 너는 그냥 자동차가 아니라 내 인생의 동반자이자 친구, 가족이었다. 1997년부터 무려 44만 8천 킬로를 달린 트럭. 차주는 그 트럭을 29년을 동고동락한 사랑하는 나의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IMF 외환위기도 함께 견뎠고 두 아이를 키우고 교육시키는 길에도 그 트럭이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삶에도 말없이 곁을 지켜준 것들이 있죠. 낡은 차 한 대, 오래된 신발 한 켤레, 매일 오가던 길 하나에도

세월과 수고가 묻어 있습니다. 오늘은 너무 익숙해서 잊고 지냈던 것들에게 마음속으로라도 고맙다고 말해보면 어떨까요? 오래 함께한 것들은 낡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삶의 이야기를 품어가는 것인지도 모르니까 말입니다.

네, 소울싱어 친구야로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목이 좀 얌전해졌죠. 기도해 주세요. 제가 내일 모레도 또 사역이 있는데 낮이겠죠. 목이 부었다고 합니다. 붉게 따로 있지. 그래도 간이 안 부은 게 다행이죠. 간 부은 것보다 목 부은 게 훨씬 나아요. 요즘 아침 저녁 시원한 바람이 불어 좋다 했는데 어떡해요. 저도 덥지 않은 건 좋은데 비염이 시작되고 몸이 칼칼하고. 저는 이제 아유 비염은 아예 없으니까 안 해도 놀랐는데 이제 어떻든 조금씩 몸은 변하잖아요. 성경에도 나이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올해도 이제 건강검진 한번 받아봐야겠습니다. 이석증도 왔었고 막 하니까 한번 의사 선생님이 그래도 가끔 띵띵하고 머리가 띵하고 이러면 오늘 아침 병원 갔다 왔거든요. 그래도 한번 이렇게 뇌 쪽에도 검사를 한번 받아보고 그래야 마음이 편해지니까 그래서 건강검진 한번 받아야겠습니다. 야 배추 무김치 담그고 있는 하다샤님은 뭐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아. 가을가을하다. 요즘에 미세먼지가 없으니까 저희 집에서 멀리 산이 보이잖아요. 거기도 늘 보이고 요즘 참 날씨가 하나님께 감사해요. 날씨 때문에. 해피플레이스님이 하루 만에 목소리 변했다고. 네, 다시 뭐 하루 만에 변해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선식 후출합니다. 벌써 드셨어요 이쁘다님 점심을. 다냐님 배가 부르니 그냥 모든 게 용서되는 건 되네 되네. 특히 또 이렇게 배고픔 화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화가 나는 우리 제가 다솔기획 갈 때 엔지니어를 함께 했던 친구가 아이고 참 오늘도 은혜 만땅 사평로에서 행복한 시간 보내겠습니다. 저도요. 예, 여러분이 저를 행복하게 해주고 해주는 그냥 행복하길 응원하고 저도 여러분이 행복하길 응원하는 그렇게 주고받는 대화 속에 행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이자이 61이에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피아워십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오늘 카톡 알리기 하겠습니다. 제 사진 밑에 노란색 눌러서 각 카톡방으로 가서 누군가에게 보내주시고 방송에 어떤 방송인지 안에 알려주시고 캡처한 다음에 문자 메시지 오셔서 받는 사람 이름에 샵 7997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진 보내주시면 저희가 메가커피 쏘

네, 신실하신 주님을 저도 찬양합니다. 나도 찬양해, 너도? 그래. 영수님 요즘 하나님 부르시면 은혜 많이 받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예. 주님만 사랑님은 저희 교회는 화요일에 지정된 곳으로 전도하는데 여름 동안 쉬었다가 9월에 전도 나갔는데 모두 기다렸다고 반기고 전도팀도 한 분도 빠짐없이 나와 기쁘게 전도 다녀온 후 출근합니다. 전도 갈 때는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잖아요. 누가 봐도 친절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봐도 친절하게. 그냥 가식적인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사람은 영의 동물이라 알거든요. 그래서 전도 노방 전도 나가는 분들 진짜 정말 솔직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주님만 사랑님은 그럴 뿐인 것 같고 삶에서 충분히 친절함이 몸에 배어 있어야 그래야 노방전도 할 때도 훨씬 좋습니다. 뭔가 눈빛과 몸짓과 하고 나서 뒤돌아서서 얘기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이 다 들리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친절하게 낮아지게 살면서 살다가 노방전도 나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 발걸음 주님만 사랑님은 그렇게

하셨을 테니 아무튼 축복하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작나무님이 건강 조심하시고 따뜻한 차 한 잔, 그래서 지금 따뜻한 차한잔 마시고 있습니다. 네. 예, 작가님이 타주셔서 더 씁니다. 예, 물병고기님이 많이 방황하다 다시 돌아왔네요. 진짜 오랜만에 오셨는데요? 벼락수정관님 목이 부어 헉 통성기도 하셨나? 아, 진짜 기도하다 몫이었으면, 근데 찬양하다 몫인 거네요. 예, 똑같네요. 네. 하다샤님 주의 길을 걷다 지친 그대여 신청하셔서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최유사님 말씀 많이 하지 말라고. 맞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이 좀 줄어들어도 이해해 주세요. 오솔향님, 에고 단장님 목소리에 잠기네요. 잠기면 잠기는 대로 함께 할게요 하시면서 감사합니다. 네. 아주 진하게 타주셔서 따뜻하게 지금 좋습니다. 예, 곧 나을 것 같아요. 명작가 김 작가님 감사합니다. 자, 희주일 무명이어도 좋다. 좋아. 문소와 빈들의 마른 풀같이, 그리고 오세광 최인혁이 함께하죠. 주의 길을 걷다 지친 그대요.

육의 만나와 영을 살찌우는 영혼의 만나 두 가지를 동시에 맛보는 주님과 만난 시간. 자, 오늘 요리는요, 두툼한 삼겹살과 매콤한 비빔면의 만남 데이트. 흑돼지 새싹 비빔면입니다. 시중에 파는 비빔면도 좋고요, 뭐 집에서 직접 비비셔도 좋습니다. 왼손으로 비비고 포인트는 두툼한 삼겹살 기름 쫙 빼고 구워서 비빔면에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상큼한 새싹 야채를 아이고 약간 뭐 진짜 그 송사리 같이 생긴 것도 있고 막 그래, 그죠? 요거 봐. 그냥 신선해지네. 그냥 맨 마지막으로 고소한 통깨 그냥 툭. 비빔면만 먹으면 왠지 뭔가 허전한, 특히 대식가들 더 그렇잖아요. 이 흑돼지 새싹 비빔면 하나면 호로록 면맛에 쫄깃한 고기 맛, 상큼한 새싹 맛, 뭐 세 가지를 몽땅 한 번에 맛볼 수 있다니까요. 면도 양이 많네. 손이 커가지고, 아 진짜 이렇게 이 새싹도 있어야 돼요. 젓가락 이렇게 해서, 그렇죠, 예. 이거 해가지고 돼지고기 딱 잡아서 아 웃음만 나. 진짜 맛있다. 상큼 매콤 쫄깃한 흑돼지 새싹 비빔면보다 훨씬

맛있는 우리 주님 말씀. 오늘의 말씀은 잠언 24장 16절 말씀입니다.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0: 사람들은 누구나 성공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 성공의 밑거름인 많은 도전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전은 늘 두려운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은 도전의 줄을 놓지 않습니다. 미국의 교육가인 존 두이는 90회 생일을 맞았을 때 한 신사가
1: 그동안 많은 일을 하셨는데 이제 무엇을 할 생각이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0: 그러자 그가 대답했답니다. 산맥은 깊습니다. 산 하나를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있지요. 나는 여전히 새로운 또 다른 산을 향해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도전할 높은 산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미 그 인생은 끝난 것과 다름없습니다. 일본 정부로부터 의지의 기업인으로 표창을 받은 쇼가키 야스히코 씨의 첫 사업은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객이 난로를 넘어뜨려서 가게가 몽땅 타버렸죠. 그는 다시 스파게티 전문점을 내어 5년 동안 혼신의 힘을 쏟았으나 찾아오는 손님은 적었습니다. 그는 음식값을 절반으로 내렸습니다. 이때부터 야스히코의 사업은 불이 붙었습니다. 체인점은 193개로 늘었고 한해 매출액은 무려 2,400억 원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실패에 굴하지 않는 끊임없는 도전 정신의 열매는 결국에는 성공이라는 열매로 맺게 되는 것입니다.

네, 신실하게. 아, 우리 삶은요, 실은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아, 죽어서 쉬는 거지. 저는 이 말을 되게 좋아해요. 잠 많이 잔, 잠 자는 게 나쁘진 않지만 잠도 아, 죽으면 오래 잘 텐데. 오래 자진 않아요. 천국 가면 잠잔 것보다 훨씬 잠을 안 자도 행복하고, 예, 그냥 그럴 것 같아요. 그죠? 뭘 먹어도 다 맛있고, 오늘은 고기가 먹고 싶었는데 과일을 땄는데 고기 맛이 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오늘은 과일의 황태자인 뭐죠 그게? 냄새 나는 거. 두리안. 앞에 고기가 있는데 아, 나 오늘 두리안 먹고 싶은데 고기를 먹었는데 두리안 맛이 나고 뭐 이러지 않을까? 약간 느끼한가요? 그럴 것 같아서. 네. 오뚜기님, 청명한 하늘이 아름다운 가을의 길목입니다. 그러네요. 너무 진짜 날씨 너무 좋아요. 목소리가 많이 잠기셨다고 서영소 아빠님 얼른 회복하라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걱정해 주셔서 아이고 참. 리빈님도 감사하고 태연 씨는 어제 똑바로 누워 자는데 갑자기 천장이 핑핑 도는 거예요. 전 이석증 없는데 이석증이 있다 없다는 모르는데 그냥 빈혈일 수도 있고 이석증 아무튼 뭐 세게 오고 네,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냥 몸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여러분 카톡 알리기 네, 부탁해요. 지금 제가 말을 마지 못해서 많이 안 해서 그러는데 열대 있으면 해주셔야 되는데 진짜 카톡 알리기 카톡

네, 난경배, 이길승, 박영권, 그리고 그전에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목이셔도 감사하고요, 맑어도 감사하고요, 아파도 감사하고, 이제 그 정도는 됐어요. 그냥 주님, 그냥 이 땅에 주님을 노래할 수 있으면 그냥 감사하고, 그죠? 오늘 컵라면을 먹어도 먹을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아프리카 아이들 생각해보면, 그래서 저는 조금씩 줄여서 꽤 많은

아이를 돕고 있는데요. 조금 불편하면 누군가는 생명이 내 잠깐의 불편이 딴 나라로 가면 생명을 살리는 게 어떻게 불편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인사도 그래요. 그냥 인사를 내가 즐겁게 마음을 담아 하는 게 불편할 수 있지만 결국 그걸 통해 상대방이 오늘 하루 중에 겪었던 어려움을 회복한다면 해야죠. 해야죠. 요새 꿈님 KTX 타고 어디 가시나요? 잘 다녀오세요. 건강하게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네, 다이아몬드님 고맙습니다. 목 빨리 낫게요. 멋진 여자님 햄버거 좋은데요? 다들 오늘 새우버거로 엔샤인의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듣고 2부에서 만날게요. 카톡 알리기 1760님이 처음을 해주셨어. 빨리 좀 많이 많이 알립시다 우리.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3: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 돼서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치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2: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4: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74편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5: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식구들 중엔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많을 겁니다. 사람이 이 땅 살면서 어려움 없이 산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게 많은 걸 가진 것 같은 재벌들, TV에 나오는 부부가 갈라서기도 하고 자녀들로 인해 너무 큰 아픔을 겪기도 하고 또 사업이 잘 되다 안 되기도 하고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하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다른 것 같지 않습니다. 다만 그 어려움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냐가 문제일 게 중요한 건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믿음의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폭풍 넘어 예수님이 서 있는 걸 보게 해 주시고 우리를 걸으라고 할 때 걸었던 베드로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성경의 말씀들을 걸어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혼탁하고 사람이 죽고 상처받는 것을 쉽게 여기며 자기의 유익과 바꿔버리는 이 땅의 악한 자들 보면서도 마음이 상하지만 그 너머에 서 계신 예수님을 향해 우린 더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이 주의 소리를 듣는 모든 식구들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들과 성도들에게 있도록 주님 날마다 찾아가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저 바다로 바다로 홀리원의 찬양 오늘의 기도이었습니다. 들어보세요. 진짜 제가 목이 아파서 막 말하기도 너무 힘든데 카톡 알리기 딱 한 분만 해주셨어요. 진짜 흥도 못하겠어. 저도 이제 하려고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보내주면 그 사람만 축복이겠어요. 우리 모두가 축복이고 조이포유가 5만 명 가는데 여러분이 정말 저만큼만 아니 저만큼만 열정을 쏟아주세요. 진짜 여러분의 교회도 조이포유 콘서트 목사님께 가서 매달려서라도 콘서트 내년부터 예, 실은 올해는 제가 다 잡혔어요. 저만 가지 않아요. 누군가도 또 가면 되지. 주중에 할 수 있으면 올해도 가능하지만 그래서 내년에 여러분의 교회 100명이면 100명 정도 모이면 저 혼자 가면 되고요. 그다음에 100명 이상 모이면 또 누구 한 명 데려가잖아요. 안재호 소장님 갈 수도 있고 시와 그림 같이 갈 수도 있고 장안이 사모 같이 갈 수도 있고 동방연주가 갈 수 있고 뭐 많이 누구나 다 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교회 사례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사례 아예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준비 안 해도 돼요. 그냥 성도들의 마음에 아 이건 필요한 사역이다. CBS 조이포유가 그럴 때 이제 만 원, 이만 원 정하고 또 기간도 본인이 정하는 거죠. 믿음의 크기만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카톡 알리기 어떻게 하냐면 제 사진 밑에 노란색 카톡 보이죠? 그거 누르시면 카톡방에 가 있게 돼 있고요. 개인이나 많은 사람이 모인 방에 쑥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만 보내면 안 되고 밑에다 설명은 한번 써주세요. 이 방송은 24시간 찬양 방송이고 은혜

막참 좋다 뭐 이런 거 써주신 다음에 캡처는 양쪽 전화기 양쪽에 버튼이니까 누르면 착각하고 사진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보일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자 메시지 보내는 곳에 받는 곳에 가서 보내는 곳에서 받는 이름을 제 이름이나 사평로하지 말고요. 샵 7997. 이게 이름으로 써주시는 거, 샵 7997로 한 다음에 밑에 보낸 곳에 사진 빼가지고 슉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기다릴게요, 여러분. 카톡 알리기. 내딸 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박정숙 원사님, 함께해요. 목사님, 목이 안 좋으신 건, 기도해 주신다고 하니 정말 위로가 됩니다. 오늘 이 목소리가 나야 또 내일 모레 대전 신학교 또 집회가 있어서 오늘 내일 나야 되는데 말입니다. 아름다운 님이 저희 딸 오늘 학교 뮤지컬 동아리 대회에 나가거든요. 목 칼칼하다고 어제 저녁 본인 알아서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오더라고요. 단장님도 주사 맞고 오세요. 맞았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세상에 반가운 이 사연까지만 봅시다. 목사님, 저는 중국 심양 기독교 명성학원 임재 목사님의 제자라고 합니다. 너무 반가워요. 여기서 이렇게 목사님 목소리 들으니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할렐루야, 항상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거기가 어딘가요? 중국인가요? 아니면 한국인가요? 중국에서는 잘 이런 게잘안 되니까 참 많이 차단을 해놨어요. 예, 가서 카톡도 잘안 되고 이런 방송도 참 듣기 쉽지 않은데 경호님 너무 반갑고 또 반갑습니다. 예, 너무 반갑습니다. 그때가 그립네요. 조한민 믿음이 이기네. 송정임의 순종 나가는 동안 카톡 알리기 그리고 여러분 출석 못하신 분들 해주세요.

네, 오늘 구름이 너무 좋아요. 네, 구름이 너무 좋고 카톡 할 얘기도 많은 분들이 또 해주셨어요. 몇 분이. 많은 분은 솔직히 아니고 그래도 여러분이 제가 오늘 목이 아프니까 말하지 말라고 많이 그러셔서 감사합니다. 청명한 하늘이 아름다운 가을의 길목입니다. 오뚜기님. 그러네요. 그러네요. 계속 함께하고 있었어요. 일반인 김태희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다니엘 모시고 조이포이 콘서트를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게 제 소망 중 하나예요. 기도하고 한번 건의해보세요. 네. 되지 않을까요? 멀리 시애틀에서 CL0720번님이 몸이 불편하시군요. 아마 면역력이 떨어진 건 아니죠. 건강 챙기세요.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긴 한 것 같아요. 뭐 이석증이나 이런 병들이 오는 게 아마 그런 면에서 오는 것 같긴 하네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딸기바구님 원해라는 곡이 없네요. 아이고 죄송해요. 찬양대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의 길이 좀 힘든 요즘입니다. 그럼 찬양대장님? 아유, 주의자세요? 조아랑님? 주의 길을 걷다 지친 그대여가 위로된다고 아까 올리셨는데. 사람이 모인 곳엔 부딪힘이 있고 불합리가 있고 다양한 사람들 중엔 상식이 안 통하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사람이니까 자란 환경이나 뭐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해서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서 결국은 상대방이 변할 것인가 내가 변할 것인가 내가 변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거리를 두고 어떻게 끌어안고 그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경 안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진리 안에 진리 그걸 찾아내는 게 이 땅의 삶이 아닌가. 그래서 그게 바로 예수를 조금씩 닮아가는 과정이죠. 주님은 바로 그걸 원하시는 거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조금 더 날마다 더 닮기 원하는. 그래서 11년 전에 CBS 조이포유를 만들어 주셨고 여러분과 제가 만났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11주년 공연을 제가 책임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좋은 출연진이 섭외되고 아주 적당한 장소에 교회가 섭외가 되기를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네, 11월 마지막 주쯤에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전국에서 많이 와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도 뭐 천석은 넘는 곳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김명식 난 예수가 좋다오. 유효림 나 주의 믿음 갖고 주님 가신 길 라스트 나의 등 뒤에서 세 곡 갈게요.

병인님이 비타민C 많이 먹고 따뜻한 물 마시라고. 토요일 공연 때 오셔서 선물과 카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 아내도 너무 고맙다고. 네, 이렇게 만나서 찾아와서 인사 나누시고 사진 찍은 분들도 주차장에 갔다가 권사님들이랑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목이 좀 안 좋아서 이렇게 다운된 건 아니에요. 근데 목소리 자체가 지금 이상 안 나와요. 이상하죠? 크게 하니까. 그냥 축복과 은혜의 나날님, 구름도 예쁘고 하늘도 예쁘고 아이고 그러네요. 이 곡 어때? 내가 처음 너를 만났을 때 너는 작은 소녀였고 머리엔 제비꽃, 넌 웃으며 내게 말했지. 아주 멀리 새처럼 날고 싶어. 내가 다시 너를 만났을 때 너는 많이 야유였고 이마엔 땀방울, 너는 웃으며 내게 말했지. 아주 작은 일에도 눈물이 나와. 내가 마지막 너를 보았을 때 너는 아주 평화롭고 창 너머 먼 눈길, 넌 웃으며 내게 말했지. 아주 한밤중에도 깨어있고 싶어. 슬픈 얘기지만 참 소망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게요. 한밤중에도 깨어있고 싶다는 문장이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을 한밤중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오늘 제비꽃이란 노래를 우리 함께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이 한밤중이어도 깨어있는다면 오늘 그 한밤중 에서 노래하고 깨어서 기도한 여러분의 삶이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큰 뿌리가 될 거라 믿습니다. 오늘 이 곡 어때? 조동진이 부릅니다. 제비꽃.

아, 뒤에 귀뚜라미 새소리 참 좋네요. 찌르레기 소리인가 보다. 좋은 씨앗 CCM은 제가 20대에 정말 좋아해서 CD로 많이 사서 들었어요. 그때가 생각난다고. 그쵸. 노래는 바로 그때로 돌아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지비꽃에 이어서 좋은 씨앗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들었습니다. 오늘 카톡 알리기 023959001760-7893번님 감사하고 그 외에도 많이 보내주셨는데 이미 커피가 세 잔이 넘어가신 분들, 네, 좀 잠시 후에 더 많이 하시다 또 한 번 드릴게요. 오늘은 잘 못 받으셨던 분들 이렇게 드렸습니다. 5900님은 의정부의 작은 기도원과 교회를 섬기고 있는 친구에게 보냈다고 하셨고, 서미아님은 지인의 시어머니 허리 수술 대기 중에 있어서 기도 부탁해서 기도의 메시지 함께 보내줬다고. 미아님도 사진 보내신 거죠? 친절한 미라 씨는 예수님이 걸으신 길을 한 번 더 생각합니다. 단장님 진행하시는 방송 들으며 오늘도 예수님께 한 발 더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아, 오늘 끝곡이 다 정해져서 마커스 노래 이번 주 중에 또 제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뚜기님 참 날씨 좋죠.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송명희와 친구들 나갈 동안 여러분 제 목소리가 회복되도록도 여러분 기도 시간에 함께해 주세요.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0: 이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1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1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엘 2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내가 오래된 물건을 단순한 물건 자체로 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그 안에 서로 다른 시간 여행의 축이 있기 때문이다.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공간이야말로 곧 벼룩시장이 아닌가. 어떤 사람에게는 버려진 물건이나 쓰레기 정도로 치부되겠지만 그곳은 분명 서로 다른 시간의 축이 만드는 타임캡슐 같은 공간이 있다. 물리학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기적이 눈앞에서 벌어진다. 물리학자 이기진의 에세이 나는 자꾸만 딴짓하고 싶다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you can make it. I know you can.

0: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이사야 45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최근 신문에서 읽은 임의진 목사님의 칼럼 예쁜 말 학교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겨울날 한 아이가 손이 시려워 호호 불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혀는 참 좋겠다. 이리 추운데 입속에 있잖아. 춥다는 게 뭔지도 모를걸?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어요. 아이의 눈에는 혀가 제일 따뜻한 곳에 사는 행운아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조금 더 생각해보면 혀는 따뜻한 곳에 있는 만큼 조심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따뜻한 곳에 있다고 함부로 나왔다가는 사람을 춥게도 아프게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요즘 세상을 보면 혀가 너무 자주, 너무 거칠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의 온도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오후입니다. 오늘 첫 곡은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접속곡 조수와 신현주의 찬양으로 듣고요. 찬송가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땡스기빙 밴드의 찬양으로 함께 듣습니다.

0: 곡은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조수와 신현주의 찬양으로 찬송가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땡스기빙 밴드의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은혜로운 찬송, 찬양대가 즐겨 부르는 합창,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함께 부르는 성가와 CCM, 찬양 연주곡 등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신청곡은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분은 CBS 레인보우 어플 채팅방이나 CBS 만나앱에서 사연 남겨주세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닭갈비 본고장의 맛, 국산 닭다리살과 차별화된 양념 소스로 만든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과 간장 닭갈비 세트,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에서 드리는 강릉 육종마늘빵, 국산 곡물만 사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선식 기름 전문점 오곡형제에서 미숫가루,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드리는 강릉 커피빵과 커피잼,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복된 시간 보내세요.
0: 화요일 출첵들 남겨주시고 계셔요. 황동현님, 마라나타님, 준호님, 멋쟁이님, 하하호호님, 기도합시다님, 김선주님, 민민하하님, 아루아님, 블루딱따구리님, 사영재맘님, 제키리님, 폴라리스님, 신형규님, 고윤희님, 마라나타님, 김은혜님, 이은주님 오셨고요. 코스모스님이 평안합니다. 주님, 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남에게 상처주는 말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말이 되게 하소서. 오프닝 들으시면서 이렇게 또 기도문 남겨주셨고요. 하중님이 혀는 발이 달려있습니다. 상처주는 발이요. 물론 힘을 주는 발도 있지만. 리빈님도 혀에는 화살이 있답니다. 반드시 그 화살은 돌아올 거라고. 우리의 말도 그렇죠. 회개합니다 하셨는데 저도 오늘 오프닝 말씀드리면서 참 찔리더라고요. 저도 완전 팩폭이거든요. 팩트폭격이요. 직설적인 편인데 이게 좋을 때는 속 시원할 때도 있지만 상처될 수 있으니까 더더욱 예쁜 말, 고운 말 써야겠다 싶었네요. 아타카님이 하늘 같은 새파란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햇볕이 좋아요. 홍해다방님은 한강 걸으며 출첵해요. 추억님은 하루가 너무 바쁘게 지나가네요. 6시 기상, 출퇴근 또 8시, 밤 8시에 운동하고요. 10시에 성경 통독하고 밤 11시에 일과가 끝이 나요. 이렇게 바빠도 주님께서는 늘 동행해 주십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또 할 일이 있다는 거, 예, 좋은 거일 수도 있어요. 또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하루를 빼곡하게 보내시는군요. 박수 쳐드리고 싶네요. 보혜사님이 요 며칠 잠이 늘어서 낮잠 자다 왔다고 남겨주셨어요. 혈당 스파이크일까요? 신혜숙님은 딸내미 다음 달 결혼식이라 드레스 보러 왔는데 너무 예쁘네요. 사진으로 많이 많이 남겨두셨으면 좋겠네요. 러브레터님은 가을바람에 나뭇잎이 살랑살랑, 사랑하기 좋은 계절, 책 읽기 좋은 계절, 편지 쓰기 좋은 계절, 여행하기 좋은 계절에 주찬 식구들은 올 가을 풍성한 추억들 많이 만드시길요. 이번에는 세계인들이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먼저 캐나다 출신의 크리스천 락밴드 호크 넬슨의 연주로 월스 준비했어요. 가사 살펴봅니다. 말은 사람을 북돋을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마음속에 불을 지필 수도 있고 꺼버릴 수도 있죠. 내 말이 생명이 되고 진실이 되게 해주세요. 말의 힘을 강조하는 찬양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필리핀의 명문합창단 필리핀 마드리갈 싱어즈가 부르는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주 너를 지키시고 들으시겠습니다. 이 곡은 주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지키시며 얼굴을 비추어 주시고 평화를 주시리라는 내용의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미국의 교회 음악가 피터 러트킨이 곡을 썼고요. 따뜻한 축복과 평안을 전하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찬송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올댓 팀의 찬양까지 함께 전해드려요.

호크넬슨의 연주로 월츠 들으셨고요. 이어서 필리핀 마드리갈 싱어즈의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주 너를 지키시고 방금 들으신

눈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시편 141편 1절에서 5절을 낭독해드리고요. 시편의 은혜를 나누는 찬양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부르니 내게로 어서 와 주십시오. 주님께 부르짖는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분향으로 받아주시고 손을 위로 들고서 드리는 기도는 저녁 제물로 받아주십시오. 주님, 내 입술 언저리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 앞에는 문지기를 세워주십시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어울려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의인이 사랑의 매로 나를 쳐서 나를 꾸짖게 해주시고 악인들에게 대접을 받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나는 언제나 그들의 악행을 고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시편 141편 낭독 후 전해드린 곡은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소리엘이었고요. 홍지열 편곡의 찬송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중앙아트 프로젝트 콰이어의 찬양으로 찬송가 기도하는 이 시간 설 무태탑 창단의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애슐리님, 뉴뉴엄마님, 자만님, 임진영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당구님이 전주찬 목소리가 힐링이 돼요 하셨는데, 아유, 감사드립니다. 유해피봄님이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담당자가 교육받으러 가서 볼륨 업하고 함께한다고. 정말 오랜만에 오셨어요. 유해피봄님. 근무하느라 잘못 들으셨나 봐요. 0524님도 여기 방송 처음 들어요 하시면서 신청곡도 남겨주셨는데, 시간이 많지가 않네요. 네. 앞으로 또 자주 오시고요. 너무 반갑습니다. 다음에 또 신청해 주시면 그땐 꼭 들려드릴게요. 태연님이 퇴근하는 길인데 돈 벌기가 힘들다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이쿠, 다행히 내일부터 이번 주 주일까지 휴가라고. 근무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휴가를 벌써 이렇게 다행이라면서 보내주셨어요. 아무래도 이게 적응 기간이 필요하시겠죠. 또 일하고, 일안 하고 쉴 때는 또 뭔가 심심한데 일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일하면 또 고달프다 이런 생각이 들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시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노을가을님도 오랜만에 왔어요. 짝꿍이 무릎 수술 후 쉬어서 자주 힘이 들어요.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고요. 또 아들이 자주 아프네요. 구름 타고 어디 가고 싶다고. 아이쿠, 쉬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전해지네요. 잘 견디고 인내하다 보면요. 다시 남편분도 회복해서 일터로 나가고 아이들도 다시 건강해지는 그런 일상으로 회복하는 날이 올 겁니다. 노을가을님, 힘내세요. 파이팅! 예소랑지기님은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참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요즘 부쩍 느낍니다. 내가 신앙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부당해도 화낼 수 없고 자신들의 잘못은 전혀 모른 채 목소리가 조금만 커져도 이상하게 바라봅니다. 요즘 부쩍 30년 전 읽었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책 내용이 생각나곤 합니다 하셨는데 저도 이 사연 보면서 저희 목사님 얘기하시던 게 생각나더라고요. 목사님도 어디 밖에 나가서 마음껏 행동할 수 없는 그늘 조심하는 게 있다고 마트만 가도 목사님 아니세요? 이렇게 알아보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전민희님이 완전 동감 많이 느껴요. 저 역시 직장에서 자크 잠그고 귀 닫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주님께서 다 지켜봐 주시니 그저 웃죠. 감사히 하셨네요. 억울한 일, 속 깊은 이야기 하나님께 말씀드려 보세요. 토닥토닥 해 주실 겁니다. 자영재맘님이 이번 주 교회 특새 기간입니다. 금요일에 아들 현호가 특송해요. 약간 감기 기운이 있네요. 하시면서 이곡 남겨주셨어요. 이 곡을 특송하나 봐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투 미니스트리의 곡으로 지금 들려드려요.

오늘 끝곡 예술왕지기님이 보내주신 주님여 이 손을 김성은의 연주곡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무진 목사님의 칼럼 마지막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쁜 말 학교가 있다면 등록금을 내주고 싶은 이들이 눈에 띈다. 예쁜 말 학교. 요즘 세상을 보면 정말 그런 학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정치판에서, SNS에서, 심지어 일상의 대화에서도 거칠고 날선 말들이 넘쳐납니다. 임 목사님은 말씀합니다. 예쁜 말을 하는데 돈이 드나요? 힘이 드나요? 그런데 세상이 점점 잡음 가운데 예쁜 말이 사라져가고 있다고요. 저도 방송 마치고 제 동료들에게 들려줄 예쁜 말을 찾아봐야겠어요. 남은 오후도 평안하세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전진이었습니다.

0: 장희관의 지금 자연인.
1: 울창한 숲에서 들리는 호반새의 소리입니다. 호반새는 모습을 보기보다 소리를 먼저 듣는 새인데요. 물총새의 일종이지만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물총새와 달리 물가보다는 계곡을 낀 깊은 숲에서 살아갑니다. 붉은 부리와 붉은 다리를 가진 화려한 새인데도 숲에 가려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지요. 호반새는 우리나라에는 번식하러 찾아오는 여름철새입니다. 울창한 여름숲에서 강렬한 목소리가 들려온다면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붉은 부리를 가진 숲속의 물총새, 호반새는 우리 여름숲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새입니다.
2: 곡식이 무겁게 자라서 이랑까지 숙여지기를, 굵게 자라서 100명의 청년들도 뵐 수 없기를, 너무나 무거워서

홍순관의 노래 계절이 우릴 아름답게 하기를. 앞부분의 가사 곡식이 너무나 굵게 자라 100명의 청년들이 빌 수도 없게 하고 100명의 처녀들이 나를 수도 없게 해달라는 것은 히말라야에 자리한 라다크의 씨 뿌리는 날의 민요입니다. 곡식이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히말라야 빙하뿐입니다. 네팔 빙하 쓰나미 희생자들에게 커다란 애도의 마음을 보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0: 시대의 현인들. 우리가 빙하를 지키고 빙하가 우리를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절을 지키고 계절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CBS 스페셜입니다. CBS 스페셜은 CBS TV가 제작한 올포원, 성서학당, 새롭게 하소서, 잘 믿고 잘 사는 법 등 신앙 프로그램을 오디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주는 눈높이 강의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인들의 간증,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큐티, 우리의 삶과 밀접한 수많은 신앙적 질문 등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자양분인 말씀을 다양한 시선을 통해 새롭게 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립니다.

0: 그리고 사랑의 징표로 뭔가를 받을 때도 즐겁잖아요. 근데 저는 그 정성 들여서 쓴 편지를 받으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맞아요. CBS 애청자분들 중에서도 가끔 손편지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차곡차곡 모아두고 있는데 기억에 남는 편지 뭐 있으세요?
1: 아, 요새는 근데 진짜 손편지 받을 일이 별로 없는 그쵸, 것 같은데 맞아요. 저는 명절 때마다 시아버님이 그렇게 용돈 봉투 위에다 글을 항상 써주세요. 지난해는 이랬고 올해는 이렇게 힘내자 이런 멘트를 써주시는데 그걸 꼭 이렇게 화장대 앞에 두고 뭔가 힘들 때나 또 아침에 단장하고 나갈 때 그 편지를 보면서 항상 힘을 내곤 합니다. 네.
2: 저는 특별히 잊어버렸던 게 생각이 났어요. 제가 잠깐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을 때 갈 때 아버지께서 팩스를 사서 들려보내주셨어요.
0: 팩스요?
2: 예, 그래서 수시로 일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이렇게 직접 글을 쓰셔서 팩스로 편지 가는 거는 한참 걸리다 보니까 팩스로 이렇게 글을 보내주셨던 게 갑자기 이번에 이 방송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고 작년에 아버지 돌아가셔서 더 갑자기 이제 그립네요. 예, 아버지의 그 필체가 예, 네. 많이 그립네요. 예. 네.
3: 저도 편지하니까 생각나는 부모님 편지가 있어요. 네. 그 안중근 의사 어머님이
1: 시아버지 아버지에게는 안중근 의사 나왔어요. 네.
3: 안중근 의사 어머님이 네. 거사를 치려고 옥에 갇힌 아들에게 어미의 아들로 돌아올 생각 말고
0: 슬퍼.
3: 대를 위해 죽으라고 씁니다.
0: 맞아.
3: 얼마나 목이 매던지
1: 울었어요? 울었어?
3: 나 살자.
4: 네, 진짜 사나이 울리는 거 어머니 편지죠. 네, 군대 가서도 네, 어머니 노래 부르면 그냥 다 죽죽인데 또 다른 감동을 주는 게 오늘 이제 말씀에 나옵니다. 바울의 편지가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바울의 서신을 읽으면서 도전이 되는 구절이 참 많더라고요.
0: 네, 목사님들은 어떤 구절이 생각나세요?
5: 저는 좀 분위기를 깨는 것 같은데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게 사실은 디모데 전서에도 나오고 후서에도 나오는데 그걸 어떤 분들은 특별히 그 저쪽 그리스 정교 쪽에서는 해석을 특별히 교부들을 통해 가지고 그거를 뷰티풀 파이트로 선한 싸움을 했어요. 네. 아름다운 싸움. 또 어떤 분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싸움. 그렇기 때문에 감동보다는 뭔가 군사적인 그런 거를 제가 얘기해서 네. 미안합니다.
0: 네.
5: 좋습니다.
0: 네.
6: 저는 뭐 원래는 로마서 7장을 좋아하지만 오늘은 디모데 살피니까 디모데 전서 4장에 나오는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를 계속하라. 이로 인해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할 것이다. 이 말씀이 굉장히 저한테는 깊이 다가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7: 아, 그저 경건의 훈련을 쌓으라. 오늘 이유는 이제 설교 시간에 얘기합니다.
0: 네, 다 의미심장한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올포원에서 준비한 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죠. 디모데전서를 처음 듣는 마음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박성민 목사님께서 설교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5: 편지는 그냥 대상의 특별한 상황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늘 편지를 볼 때는 역사적 배경을 잠깐 살펴보는 게 늘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그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옥에 있다가 로마 옥에 있다가 풀려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사역을 했기 때문에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는 사도행전하고 연결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3년 동안 사역을 했으니까 그곳에 가장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에베소는 사실 대단한 도시였어요. 지금도 가보면은 성지순례 가보면 유적지 엄청난 게 남아있는 게 바로 에베소고 저기 보면은 특별히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그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바로 거기 있던 곳입니다. 바로 그곳이죠. 그뿐만 아니고 유럽을 연결하는 항구도시죠. 그 다음에 소아시아의 최대 상업도시죠. 그런데 특징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그렇게 엄청난 곳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지만 그리고 또 아들,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보냈지만 중요한 것은 대도시들이 그렇듯이 거기에는 엄청난 철학자들도 많이 있었고 그들의 공격. 또 거기 현존하는 종교가 있었고 이 신흥 종교를 압박하는 거라든가 굉장한 부담이 있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거기서 멈출 수 없는 게 뭐였냐면은 이 디모데전서에 쫙 나오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복음 전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멈출 수가 없어요. 서신을 읽다 보면 뭐가 가장 중요하냐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근데 사실 그걸 딱 꼬집기가 굉장히 힘든 거는요.

0: 마치 현대를 비유해 보면은 상대방하고 통화하고 있는데 한쪽 얘기만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죠. 그렇지만 패턴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것이 무엇인가. 보면은 디모데전서에는 굉장히 특이한 반복이 나오는데 저는 그중에서 디모데전서를 열고 닫는 1장과 6장에서 나오는 페어가 있습니다. 짝으로 해서 나오는데 하나는 다른, 바른, 다른, 바른. 그래서 다른 것과 바른 것과 다른 것과 바른 것이라고 하는 그 두 개가 1장하고 6장에 딱 나와요. 우리는 다르면은 나랑 다르냐? 그게 아니에요. 다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를 보면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잘못됐다는 것과 비슷하지만 다르다라고 하는 의미가 다른데 여기는 바로 이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쓰는 다른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의 가르침이 아니고 바른이라는 단어는 그냥 맞다 그게 아니고 건강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때문에 그걸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한 복음을 가지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하나님 교회를 잘 세워가라라고 하는 게 저는 디모데전서의 핵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읽어보면은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세상이 봤을 때 교회는 불필요하게 흠잡힐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죠. 사실 그게 단순히 세상을 갖다가 힘들게 하지 마라, 세상을 그러니까 뭔가 욕먹을 일 하지 마라,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전하는 것과 우리의 삶의 불일치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흠잡힘이 대상이 되지 마라. 굉장히 많이 나오죠. 교회의 장로와 감독 자격을 논하면서도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5장에 가보면 과부 얘기를 나옵니다. 교회가 돌보는 과부 얘기를 하면서도 뭐라고 그러냐면은 젊은 과부는 제가 해라. 그래서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한다고 돼 있고, 심지어 종들을 향해서는 이런 말도 나옵니다. 자기 상전들을 향한 공경받는 자세를 그 필요성을 논하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실은 이런 각도에서 우리가 그 유명한 거 있죠? 여자는 남자를 주관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것도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그 맥락 속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일단 전제를 드립니다. 가르침과 함께 삶의 일치. 그렇기 때문에 삶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다룹니다. 그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경건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5장에 보면은 그 교회가 돌봐야 될 과부 얘기를 하면서 친족들이 있을 때 우리는 효를 행하여라고 번역이 돼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근데 헬라어는 뭐냐면 경건을 행하여라고 돼 있어요. 경건이라는 단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거는 경건은 유용성이 금생과 내생에 있다. 결국 우리가 듣고 배우는 것을 외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디모데를 향해서도 자기 경건을 4장에 계속 나와요. 자기를 경건으로 연단해야 된다. 믿는 자에게 본이 돼야 된다. 그의 진보를 모든 사람한테 나타내고, 아까 우리 한 목사님도 제일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네가 네 자신과 삶을 가르침을 삼가 일을 계속하라.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가르침과 삶의 일치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디모데전서를 보면서 아, 이건 디모데를 향해서 하고 그 시대의 것이다. 아닙니다. 우리한테도 동일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기독교인이 지금 비방을 받고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런가를 돌아봤을 때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배우는 것과 우리의 삶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것을 염두에 둔다면 나의 행동 속에서 내가 하는 선택이 복음의 장애가 되는 것이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실 1장과 또 그것도 6장에 딱 나오는 게 있어요. 헬라어는 다르지만 우리 성경엔 그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늘 그 각도로 보면서 우리가 나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복음 전파에 나의 삶은 과연 선한 영향력을 주는가 아닌가를 돌아보시면서 올바른 선택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잘 살고 있는가를 잘 돌아볼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1: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사도행전과

약간 연결시켜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로마에서의 이 2년 동안의 연금 생활을 마치고 이렇게 바울이 풀려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근데 이제 바울이 원래 가고 싶어 했던 교회는 빌립보 교회였어요. 빌립보 교회를 너무 사랑했죠. 또 여러 사역을 할 때 도와줬던 선교 기금을 보내준 교회도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그가 옥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가 보냈는데 그 에바브로디도가 너무 아파가지고 죽을 병에 걸렸다가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제 그 풀려날 기미가 보이자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보냅니다. 본인도 가고 싶어 했지만 그보다 먼저 마음에 보이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디모데를 대신 이제 보내고 자기는 이제 에베소에서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고 디모데가 돌아오면 그러면 자기는 다시 이제 빌립보 교회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걱정이 생긴 거예요. 무슨 걱정이 생기냐 하면 과연 디모데가 잘 할 수 있을까? 자기는 빨리 목회하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 계획 자체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마음에 에베소 교회와 디모데가 공이 걱정되어서 쓴 편지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디모데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역이 2년 연금 후에 한 뭐 3, 4년 이상을 이렇게 저희 다른 곳을 다니다가 갈 기회를 놓치고 있어서 이제 편지를 보낸 겁니다. 뭐 성경 말씀에도 보이지만 좀 나이가 어린 후계자이기 때문에 과연 에베소 교회가 디모데를 잘 받아들일까 이것도 걱정이 굉장히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 머리에 에베소 교회에 대한 문제, 특별히 다른 교훈에 대한 문제를 적시하고 또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할 것을 가르치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나 이제 대체적으로 전체적인 분위기는 디모데서의 제목처럼 디모데에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혹시 휘둘림을 당하진 않을까? 또 스스로 자신의 리더십을 의심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위대한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교회였는데 이게 디모데에 대해서 불신할 상황도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돼야 된다. 너를 업신 여기지 못하도록 너 자신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개발해야 된다. 결국 저는 디모데 전서의 초점은 디모데에게 있다고 봅니다. 즉 목회자, 그 리더가 바로 서는 것이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는 단순한 서신이 아니라 아직 완전하지 않은 리더. 바울이 볼 때 디모데가 아직도 뭔가 믿음지 못한 그런 측면에서 디모데에게 보낸 어떤 일종의 목회 코칭 지침서 같은 거라 보여집니다. 디모데 전서는 리더인 디모데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 점을 강조합니다. 디모데 전서 4장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자기를 훈련함으로 온전한 성숙에 이르기를 추구하고 또 그렇게 추구해야 된다. 그래야 너 자신을 구원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 있는 것이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바로 디모데전서 4장 16절인데 15절 16절을 읽어볼게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저는 이 구원이 어떤 영적 성숙, 성화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존재가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본이다. 제가 1989년도에 여름 청년 수련회를 갔다가 한 청년이 물에 빠져 죽는 상황을 만났어요. 제가 뛰어들어서 이제 구하려고 하였는데 결국 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청년이 우리 교회 청년은 아니었지만 익사하는데 근데 저는 거기가 유원지 같은 곳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지 않고 저만 뛰어든 상태였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청년이 죽은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자책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아 목사님 최선을 다했다. 하나님께서도 그걸 알고 계실 것이다. 또 저 청년도 고마워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을 때 전혀 뭐 위로가 안 됐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 청년을 살리지 못했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나도 살리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내 자신이 그 순간 죽는

0: 묻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제 삶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그 지점인데 반드시 변화해야 했고 반드시 준비되어야 됐고 훈련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내 앞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자신과의 싸움을 멈추지 않았던 것이고 그리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최선의 삶 심지어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끊임없이 추구한 것이 아닌가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뭘까 리더들이 회개해야죠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야죠 우리가 먼저 변화되지 아니하고 선포되는 모든 메시지는 저는 좀 공허한 메시지가 아니겠는가 오늘 디모데 전서를 살피면서 나누고 싶은 주제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누구를 변화시키는 메시지는 얼마나 허망한 메시지겠습니까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바르게 세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때까지 그렇게 추구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3년 동안 훈련을 잘 시켜놓고 3차 전도 여행을 마쳐가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경고를 받지요. 어쩌면 이게 마지막 길일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느끼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마지막 유언처럼 사도행전 20장에 말하고 있는 걸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자기가 떠난 후에 이 교회가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을 것이라고 하는 느낌, 예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떠나면서 디모데에게 부탁했고 떠났고 가다가 그것도 못내 아쉬우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마지막 유언처럼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벌써 알고 있었어요 3차 전도여행 마감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서 에베소 교회를 어지럽힐 사람들이 적어도 두 종류라고 생각한 거죠 첫째는 뭐냐면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 속에 들어와서 라는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와서 에베소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흉악한 이리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다 두 번째는 뭐고 하니 너희 중에서도 너희 속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좋게 자기 명예나 인기를 위해서 또는 뭘 다른 목적으로 이 공동체를 어지럽게 할 사람들이 그래서 어그러진 말 잘못된 말 우리 박 목사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짓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괴롭힐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예언한 거죠 에베소 교회에서 나타났던 교회를 어지럽히는 밖에서 들어온 사람 이리들은 누구고 그 안에서 일어난 적대자들은 도대체 누굴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요 신학자들은 여기에서 아주 한 두 종류를 찾아내죠 에베소도 사실은 그 갈라디아 지역에 서 남쪽이니까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나오는 사람들하고 거의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유대 율법주의, 아주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자유함을 잃게 하고 뭐 복음은 믿어야 되지만 예수님을 믿어도 구약에 있는 율법과 계율은 다 지켜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율법주의자들이 한쪽 편에 있고요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과 정반대되는 사람들이 자생적으로 일어난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영지주의자라고 표현하는데 이 영지주의자에도 사실은 둘로 가를 수밖에 없어요 영지주의자는 영과 이 몸을 아주 극렬하게 구별하면서 영은 귀한 것이지만 몸은 쓸데없는 것이다 라고 무시하는 멸시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근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양극으로 갈라지죠 육은 별 쓸모 없어 그리고 무시해서 그래서 아주 엄격한 금욕주의자가 되거나 그래서 결혼도 금하고 뭐 이런 등등등 먹는 것도 뭐 줄이고 이런 아주 율법적 금욕주의자들이 되거나 이건 뭐 구약의 율법주의자들하고 비슷한 형태이죠. 정반대는 뭔가 하니

0: 몸은 상관없어. 영은 소중하니까 네가 영적으로 커다나면 몸은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아. 그래서 쾌락주의에 빠져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구분을 해보면 에베소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가 뭐였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한쪽 극단은 율법주의, 그리고 금욕주의, 극단적. 또 한쪽에는 너무 복음을 자유롭게 해석해서 윤리 도덕도 다 망가뜨리고 제멋대로 사랑을 쾌락주의자들이었던 거죠. 이 양극화되어가는 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 중간 율법에 매이지도 말고 그렇다고 복음을 기화로 해서 제멋대로 살아가는 비윤리적 무법주의에 빠지지도 말고 중간에 경건 훈련의 길을 소개한 것이 바로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의 핵심 메시지를 하나를 잡는다면 바로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쓸데없는 전통, 구약의 율법 또는 뭐 허탄한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것과 같은 유대 라비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상한 뭐 신화들도 제법 많이 있었으니까요. 그런 거 따지지 마라. 전통 따지지 말고 족보 따지지 말고 겉만 그럴듯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속 사람이 완전히 변화돼서 성숙해 감으로 난 크리스찬,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숙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미침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봅니다. 혹시 오늘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갈망하는 마음, 새롭게 하나님 앞에 정말 배고픈 마음, 주린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훈련받기를 시작할 때 바로 그런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 말씀 사랑하고 기도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소망이여 기쁨이신 주 예수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목사님들의 설교에서 사도 바울의 그 절절한 마음이 이렇게 전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진리의 터에 바로 서야 될 텐데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이런 간절한 마음을 좀 느꼈습니다. 우리 시대 이 디모데 분들도 잘 알아들으셨죠?
2: 그 당시 비행기만 있었어도 이게 바울이 바로 에베소 교회로 갔다가 막 탐박하게 바삐 움직일 수 있었을 텐데 얼마나 아마 아쉬웠을까라는 마음도 생각도 들면서 교회도 걱정이 되고 디모데도 얼마나 다독여주고 싶었을까 막 이런 마음까지 느껴지면서 동시에 어쩜 이렇게 차분하게 일목요연하게 편집 잘 쓰셨을까 막 이런 것도 부럽고도 궁금하기도 하네요. 네.
3: 사실 마음이 급하면 다 이렇게 조목조목하게 다 챙겨 쓰기 쉽지 않을 텐데
2: 맞아요.
3: 워낙에 사실 사안들이 중요하다 보니까 뭐 가르쳐야 될 교훈, 집사와 감독의 자격, 또 성도를 대하는 태도, 정말 목회에 필요한 우리 정말 아들에게 주고자 하는 말들을 조목조목 잘 챙겨가지고 짚어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디모데 전서에 좀 이렇게 안 짚고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의 구절이 있다면서요.
2: 바로. 예, 2장 11절.
4: 네. 네. 늘 궁금했던, 좀 해석이 필요한, 구절이다. 평상시에 저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읽을게요. 네.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나 안 조용한데 어떻게 조용할지니라. 바울 사도시라고 해도 여자한테 조용히 지내라니요. 이게 이렇게 적은 배경이 좀 있을까. 굉장히 설명이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1: 발끈해지고요. 또 당시에는 모르지만.
4: 당시에 통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게 통할까요?
1: 그러니까요.
5: 서신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해석할 때

0: 자를 주관하고 그 가르치는 거 허락하지 않는다로 조금 더 내려가면 15절에 뭐가 나오냐면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는 여자에 대한 상당한 모욕같이 느껴지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사실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헬라나 유대 문화나 여자들은 배우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가르치는 건 당연히 허용이 안 되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보시면요. 디모데 전서가 쓰여졌을 때는 이미 갈라디아서보다 한참 후거든요. 갈라디아 3장 28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남자나 여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다 통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자를 갖다 낮게 본 게 절대 아니에요.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 여자를 갖다가 가르치게 놔둔다면은 특별히 그 교회에서 가르치잖아요. 성경을 가르치는데 보면은 창세기부터 시작하면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쓱 읽어보면은 여자로 인해가지고 죄가 들어온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 더해져가지고 외부 사람들이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해산이라고 하는 것도 앞에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냥 단순한 해산이 아니고 바로 그 해산. 뭐냐면 바로 창세기랑 연결되어 있는 메시아의 탄생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동일하게 그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봐야 될 게 배경을 보자. 왜 여자한테 가르치는 거나 남자를 주관한 걸 허락하지 않았냐 하면은 저는 사도 바울의 정신, 복음 전파를 향한 원함과 관계가 있다라고 저는 보면서 조심스럽게 이것을 해석을 해가고 그 특정한 상황과 역사적 배경 속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 지금 문제가 하나도 되질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가져와가지고 여성 안수의 문제로 갖고 오는 건 저는 솔직히 무리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어졌습니다.
1: 사실은 이게 그 말씀 자체가 여성을 이렇게 폄하하기 위한 발언이 아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남성을 좀 이제 문제 삼은 발언이에요, 사실은.
2: 오히려요?
1: 예, 네, 오히려. 왜냐하면 그 말씀 앞에 2장 8절을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지금 바울이 볼 때는 사실 초대교회는 알다시피 여성 중심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성이고 또 뿐만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예수의 어머니와 여자들이 주동적으로 기도했고 또 바울이 빌립보에서 처음 전도할 때도 안식일날 회당에서 없으니까 이제 강가로 가는데 기도처를 찾아서 거기서 이제 여인을 만나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실은. 근데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 이 남자들이 뭐 싸우고 말이죠. 그냥 다투고 말이죠. 이런 상황이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보자면 약간 우회적으로 얘기했다고 봐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9절에 이어서 또 이와 같이 이렇게 썼어요. 이와 같이라는 말은 뭐 헬라어 성경도 그렇지만 뜻이 뭐냐 하면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방법이 아까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고 끝내 소망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근데 무엇에 관심을 갖냐 하면 이미 그 에베소의 전체적인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여기 뭐 단장하고 따은 머리 금이나 진주나 값진 노 뭐 이런 얘기 쭉 나오잖아요. 소위 세상적 삶을 살고 있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10절에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행의 번역 자체가 약간은 문제가 있습니다. 선행을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사실은 이게 선한 일이라고 번역해야 맞아요. 디모데전서 5장 25절에도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얘기할 때 선행과 지금 이 본문에서 선행은 다릅니다. 그 뒷부분에서 선행은 소위 칼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앞에서 쓰고 있는 단어는 아가도스거든요. 이 아가도스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얘기할 때도 아가도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름답고 존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선한 일을 추구해야 된다. 여성들에게. 지금 남자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맨날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분노하고 다투고 있는데 너희들도 근데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냐. 근데 이와 같이 행해야 되는데 그냥 화려하게 뭐 치장하고 세상과 함께 움직이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말씀을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용히 하라. 이 조용히 하라를 번역을 잠잠히 하라라고 번역해서 그래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0: 보니까 헬라어 단어는 뭐라고 쓰고 있냐면 엔 헤시키아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헤시키아라는 말은 영성 훈련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단어입니다. 헤시키아는 고요, 침묵이라고 번역되어지지만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는 자세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조용히 하라는 말은 야 그렇게 막 이렇게 요란하게 뭐 움직이지도 말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런 그러니까 치맛바람 날리면서 앞에 나타나가지고 여기서 남자라고 표현한 단어도 사실은 남자와 여자를 동일하게 쓰고 있는 단어예요. 사실은 아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은 지금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지 않냐. 하나님의 선한 일. 에르곤 아가도스. 선한 일을 추구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엔 헤시키아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냐. 그것이 진짜로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초점은 남성들을 비난한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1: 네. 삐질 뻔했네요. 몰랐으면.
2: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헬라 사회조차도 헬라의 철학자들이 여자를 보는 시각 자체가 굉장히 형편없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표현한 것뿐이지 사실 구약 성경의 유대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다 그러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얼마나 공평해요. 여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신 분이시니까 예수님께서도 남자 제자 여자 제자 구분하신 적이 없으셨고 누가 특별히 누가복음서 같은 데 보면은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뭐 거의 다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 상황 속에서 그 사도 바울이 잠정적으로 그 시대에 한정해서 말한 것을 2000년 지난 지금 기분 나쁘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좀 더 겸손해야 될 것 같아요.
1: 그 시대에 보낸 편지를 보냈던 맥락과 사회적 배경을 함께 이해하고 네. 구절을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셨고요. 그렇지만 그 맥락 속에서도 또 이 시대의 우리 디모데들에게도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살펴볼 텐데 궁금증을 조금 더 나눠보고 싶네요.
3: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4: 한자 한자 바울이 전하려는 그 의미를 알기 위해 드리는 질문 타임.
3: 네, 첫 번째 질문 우리 서정호 목사님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절대 따르지 말고 전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한 게 있더라고요. 다른 교훈, 허탄한 신화, 그리고 끝없는 족보. 요거 다 저는 무슨 소리인지 잘 몰라서 네, 무슨 소리인지 왜 이걸 강조했고 혹시 요즘에도 이 말씀이 건재한 건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2: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신화라고 하는 거가 정말 신들의 이야기일까요? 전혀 아니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거기는 신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들로 가정된 인간들의 욕망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그려놓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신화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미스라고 하는 게 신화가. 그런 신화 같은 이야기들, 허탄한 이야기들이 히브리 문화권 속에서도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고대 라비들이 제자들에게 지어내서 전수하던 그런 신화 같은 이야기들, 족보 이야기들, 허탄한 이야기들이 수도 없이 많았으니까요. 그걸 또 그냥 금과 옥조 식으로 해서 했던 전통들이 히브리 문화뿐만 아니라 그리스 로마 쪽에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이제 그런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조금이라도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이론들이나 생각들을 자꾸 합리화시켜서 복음을 변질시켜가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던 거죠. 그걸 가리켜서 이제 뭐 신화와 같은 허탄한 이야기들, 뭐 헬라 원전에 사용된 단어들 뭐 얘기하면 복잡해지니까 그런 건 다 없다 하더라도 바로 족보만 얘기해도 그렇죠. 뭐 우리 라비 몇 대조 라비가 뭐 어쩌고 그러고 그냥 쫙 따라가면 내가 아주 근데 족보 이야기하는 목적이 뭐예요?
1: 내가 그 족보.
2: 조상님들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만큼 맞아.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거죠. 고린도 교회에서 분열되고 싸웠던 것 자체도 내가 누구 파냐 한 것이었으니까. 근데 에베소라고 그런 일이 없었겠습니까? 허탄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떤 분은 참 재미있게 했더라고요. 그게 늙은 노파가 나이 든 할머니

0: 보니까 손자에게 진짜라고 믿도록 들려주고 싶은 가짜 이야기. 그렇게 표현했죠. 허탄한 얘기고 지금 그러니까 허망한 얘기예요. 진짜는 아니야. 근거도 없어. 그렇지만 어린 손자에게 재미는 있지만 그러나 삶에 하나도 유익이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도 수도없이 많이 한다는 거죠. 물론 한국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멧돼지 할아버지가 우리 교회를 세웠고 뭐 그다음에 누가 했고 뭐 어느 목사님 오셨고 뭐 이거 인간적인 얘기인 거죠. 전부 다. 아, 거기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져버리고 아, 인간의 얘기만 먹고 하는 것 그런 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도 분명히 한국 교회도 이런 모습들이 여전히 상존해 있다는 것이 가슴 아픈 일이죠.
1: 맞아요. 요즘에는 그 유튜브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교육마저 또 다른 사람 좀 많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실망할 때가 목회자고 리더가 많이 무너지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같은 상황에서 바울이 만약에 편지를 썼다면 하정환 목사님께서 과연 어떻게 썼을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2: 뭐 제 얘기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1983년도에 교육전도사로 대학원 들어가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청년부 중고등부를 맡아서 그러니까 40년 넘게 지금 청년 사역을 해온 거거든요. 어떻게 보자면. 근데 사실은 그 해오면서 가장 저하고 맞았던 이유는 저하고 똑같이 갈등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늘 청년의 갈등. 청년의 갈등이라는 것은 이 세상 살면서 만나는 갈등이 보통 유혹과 갈등, 욕망 이런 문제가 아주 하종환이라는 존재를 막 흔드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었으니까 얼마나 뿌리가 없겠어요.
0: 나하고 똑같으네.
2: 그래서 이제 언제나 괴로웠어요, 이게. 신학을 하고, 그 다음 전도사가 되고, 목사, 이런 과정 가운데서도 언제나 내가 나와 싸우는 거예요. 그 나와 싸우는 부분을 늘 괴로워했는데, 어느 날 나에게 희망을 준 분이 바울이죠. 바울도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야, 이거 나 썩을 몸,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어떻게 하냐 나를. 그러니까 굉장히 기뻤어요. 바울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로마서가 아주 젊었을 때 고민하던 시절에 썼던 책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로마서를 쓸 당시에도 바울은 자신의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 디모데를 본 거죠. 저 하종환을 본다면 똑같은 관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뭘 얘기해야 될까? 야, 똑바로 해. 너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은 위선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싸워왔는데
3: 나도 고민.
2: 예, 나도 고민을 그렇게 해왔는데 내 젊은 시절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서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1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표현이 있어요.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를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아, 이거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디모데전서는 이미 마지막 두 번째 로마의 포로로 잡혀간 후에 투옥한 후에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상황이에요. 디모데 후서를 쓰고 난 다음에 이제 교수형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성화 단계의 크리스천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가 표현하기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거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은혜로 사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하종환 목사에게 아마 그 얘기할 것 같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저도 똑같이 얘기할 것 같아요. 또 다른 디모데에게 야 나 한심했어. 내가 정말 목사가 된 것은 기적이다, 야. 이거 얼마나 버티며 살아왔는지 아냐? 내가 그때 나를 볼 때 너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존재다, 야.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 거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내 자신도 그렇게 얘기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겠죠. 야, 그런데 나는 끊임없이 쉬지 않고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 이 선한 싸움이라는 것이 그 뜻입니다. 나 자신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워왔다. 그게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너도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잘 싸워가라. 그리고 너 자신과 너에게 듣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을까요?
4: 아, 네. 네. 이렇게 듣고 또 보니까 어떻게 보면 위로서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저희도 그런 위로를 받는데요. 이런

0: 좀 어떻게 보면 잘 모르는 입장에서 안타까운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때 바울의 편지를 꺼내서 감독과 장로가 되는 요건들, 이 리더십이 조목조목 적혀있는 이걸 좀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디모데에서 좀 숨겨져 있던 우리가 빠뜨리고 몰랐던 리더의 조건, 강추하고 싶었던 조건이 있으시면 우리 이 시대 최고의 리더, 제시지의 최고의 리더, 우리 박성민 목사님께서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1: 리더가 어떻게 서느냐, 아까 서 목사님께도 말씀하셨고 또 우리 하 목사님도 네. 다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리더가 누가 어떤 사람이 리더냐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 당시에 사도 바울도 디모데한테 그 에베소 교회를 잘 세워가는 데 있어서 리더를 참 잘 세워야 된다. 사실 디모데 전서뿐만 아니라 후서에 가보면은 2장 2절 같은 경우에도 충성된 자를 가리키라는 말이 또 나오거든요. 그럼 왜 그걸 가리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장로의 요건을 보면 하나 특이한 게 있어요. 가리키기를 잘해야 돼요. 지금은 근데 우리 그 장로님 뽑을 때 IQ로 뽑거나 몇 점 넘어야지 장로 되거나 그게 없거든요. 그럼 왜 그랬을까? 사실은 아까 여성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많은 이슈들이 그래요. 뭐냐면 정경이 완성이 안 됐어요. 아. 구약만 가지고 있고 예수님에 관한 거는 다 구전이에요. 그때 모든 게 권위가 있고 변질되지 않아야 되고 잘 전달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장로의 요건 중에 잘 가리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특별히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 지금 현재는 아마 거기에 사도 바울이 지금 쓴다면 그럴 것 같아요. 그때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어. 근데 지금은 달라질 거야. 왜냐하면 신약 정경이 확실하게 결정이 됐잖아.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최근에 와서 우리 장로의 요건 중에 뭐를 강조하고 싶냐 하면은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분들은 장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전도를 하다 보면은 제일 나오는 게 누굽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누구누구 그 장로 얘기하면서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간다. 라는 얘기를 들을 때 제일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냥 단순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그렇다면은 아, 그런, 그러니까 저분이 교회 안 다니셨으면은 더 심했겠죠. 뭐 이렇게 하면서 위로라도 하는데 교회 리더가 그랬을 때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한다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그 진짜 남한테 교회를 욕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요건이 가장 좀 부각이 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 네. 뭐 특별히 장로님만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하고 맞아요. 고백하는 우리들 통해서도 네. 또 그런 점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정신이 버뜩 드는데, 목사님들께서 교회가 어려워질수록 또 교회 생활이 힘들어할수록 아 이런 마음을 참 전하고 싶었겠다라는 바울의 마음을 꺼내서 오늘 소개해 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말씀대로만 좀 살면 되는데 근데 그 바울조차도 선한 싸움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참 간절한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3: 말씀을 잘 알아듣는 우리 디모데들이 또 이렇게 잘 안 보여가지고 좀 이렇게 마음이 답답해지지 않았나 싶은데요. 바울처럼 갈급한 그런 마음으로 좀 이렇게 긴급하게 편지를 써서 우리 목사님들께서도 좀 이렇게 보내고 싶은 대상이 혹시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선한 싸움을 좀 잘 싸워내라라는 그런 편지를 좀 그런 대상에게 구두로 한번 써서 보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2: 짤막한 영상 편지를
4: 네. 누구에게?
2: 누군가 생각나는 디모데에게
4: 정해서
2: 네.
4: 41년 목회를 하고 은퇴하고 나니까 네. 이제 겨우 목회가 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40년 목회하고 나니까 네. 그러니까 40년 동안 얼마나 엉망으로 했는지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고 얼마나 잘못 가르쳤는지가 요즘에 회개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후배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네. 바로 완벽하게 살라고 그러지 말고 결국은 우리는 실패하는 거니까 매 순간 주님만 붙잡고 지금 가시는 걸음이 끝까지 가시면 잘하는 것이라고 네. 용기 가지시라고 얘기 한마디 하고 싶으네요.
2: 목사님 책처럼 그 첫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가라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5: 저는

0: 우선 이제 매우 자책하고 있는 청년들 늘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알고 보면 나도 엄청 죄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은 현재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잘못이 아니라 그 죄를 인식하고 그것을 바꾸고 그 메타노에오 회개가 그거거든요. 변화하는 거거든요. 변화하기를 추구하지 않는 것이 잘못이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약하고 무너지지만 끊임없이 지금 추구하고 있다면 충분히 자격이 있는 것이니까 계속 추구하면 좋겠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던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처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이 말씀을 좀 의역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의역한 걸 읽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멋있게 복음을 전하였고 사람들은 열광하며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 모두 그 복음의 신비 가운데서 구원의 목표에 이릅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나는 내가 전한 복음의 기준대로 살지 않으므로 자격 미달이 되어 탈락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는 두렵습니다. 이거들 좀 늘 두려워하면서 목사나 리더들 우리 젊은 친구들도 마찬가지지만 나를 늘 하나님 앞에 두려워함으로 서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뭐 그렇게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1: 저희 CCC에서는 늘 새롭게 간사훈련을 1년 동안 시키는데 거기에 그룹들이 뭐 많이 올 때는 70명, 80명까지 해마다 계속적으로 간사훈련을 받는데 그 새로운 간사들을 향해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선한 싸움이라는 말을 갖다가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세 번씩이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 디모데를 향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를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리더십 훈련을 받는 사람들한테 평생 가야 되는 선한 싸움 그걸 갖다가 그리스 교부들은 beautiful fight라고 하는 가장 아름다운 싸움이다라고 번역을 했고 또 어떤 분은 더 나아가서 가장 가치 있는 싸움이다라고 얘기를 했듯이 지금 그런 싸움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평생을 통해서 싸워야 되는 건데 저는 늘 보면서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위패랑 진패를 구분하기 위해서 위조지폐랑 진짜랑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위조지폐를 구분하기 위해서 위조지폐를 연구하지 않습니다. 진짜 오리지널을 연구를 많이 했을 때 가짜를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싸움의 핵심은 바로 말씀 여기에 바로 서서 이 말씀의 진리 위에 본인이 잘 서서 그것을 품고 자기 것으로 만들고 철저히 무장하고 나가서 그렇게 사시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십시오라고 하는 그것 그것이 바로 여기 말하는 너의 삶과 가르침을 잘 살피라고 하는 그 말씀 그 말씀을 우리 디모델을 향해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네. 네.
2: 목사님들이 후배 목사님들과 또 지금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분들을 향해서 절절하게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녹화 마치면서 누군가 생각나는 분들 계시다면 짤막하게 요즘 또 음성편지, 영상편지도 좋겠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손편지 한 통 써보셔서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끝인사 힘차게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3: 하나님이 보내신 러브레터를 기억하며
4: 하나 되는 시간 올보.

0: CBS 스페셜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렸습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0: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포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0: 이제 우리는 새로운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애초에 질문이 잘못되었다는 걸 곧바로 알아챈다. 그녀의 설명은 우리가 다른 나라들을 여행하기에 너무 늙거나 융통성이 없는 사람들인가 싶던 고민을 덜어주었다. 그저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추측이나 기대를 버리고 관점을 바꾸기만 하면 되는 거였다. 70대 노부부 린 마틴, 팀 마틴의 세계여행 에세이 즐겁지 않으면 인생이 아니다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누구를 만나고 어떤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들이 달라지고요. 또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도 영향을 받아요. 또 함께하는 시간 동안에 서로 아무래도 영향을 주고받고 닮아가죠. 이왕이면 부정적인 사람보다는 긍정적인 사람, 좋은 사람과의 교류가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매사에 감사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감사할 이유를 덩달아 찾게 되고요. 기도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그렇게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게 되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역시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애쓰게 되는데요. 이렇듯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것들을 흘려보내는 이 아름다운 관계, 좋은 영향을 끼치는 이들과의 만남, 교제가 더 풍성해지기를 바라면서, 자, 오늘도 잘 오셨어요. 화요일에 함께하는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2026년 9월 8일 화요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오늘 첫 곡 박수진, 주리, 전은주 세 명의 어떤 그 CCM 씬에서 절친한 친구 사이라고 해요. 이 세 분이 함께 부른 좋아요라는 곡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 아, 무시할 수가 없죠. 이게 생각보다 크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늘 이렇게 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 그냥 건넨 한마디. 얼굴빛이 좀 안 좋은데? 잠 못 잤어? 나는 막 9시간 자고 왔는데. 그러면 하루 종일 이제 내 얼굴빛이 안 좋나? 이게 계속 신경이 쓰인단 말이죠, 이게. 그 생각이 떠나질 않고. 주변에 좀 약간 좀 냉소적인 부정적인 그 생각을 하는 그 언어를 또 내뱉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대화를 좀 하다 보면 힘들다. 확실히 좀 영향을 받게 되는 것도 있고 뒷담화에 동참하다 보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그 정말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안 좋아지고 괜히 그런 게 좀 있단 말이죠. 팩트 체크가 필요한데. 예.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관계가 되도록 좀 해야 되겠어요. 내가 먼저 그런 사람 돼야겠고요. 예. 더불어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분들과 오래오래 관계를 잘 좀 유지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먼저 그런 사람 되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딸 둘과 같이 듣고 있습니다. 연서, 예서, 사랑해. 우리 수희님도 와주셨고요. 우리 구자술님도 샬롬 인사 건네주셨습니다. 은지님은 완연한 가을. 오늘도 샬씨와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프닝 들으며 오늘의 다양한 만남 속에 예수님의 향기 묻어있길 기도해봐요. 라고 남기셨고. 플로라님은 뇌경색 발병 5개월 된 남편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이라고 남기셨는데 5개월 예, 꼭 이전처럼 아니 이전보다 더 건강해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재활 중이실까요? 오늘도 화이팅! 해피플레이스님 훈디 463 즐겁게 잘 봤어요. 고맙습니다. 예. 어제 저희 463 라이브 하는 날이어서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챙겨주시니 고맙네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2시간의 배경음악 펠시가족 보내주시는 사연들 신청곡들 나눌게요. 문자로 참여하실 때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이용료가 드는 샵 7997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은 무료입니다. 편한 방법으로 사는 얘기들 또 신청곡 보내주시고요. 오늘 역시 화창하죠. 예, 살랑 가을바람도 불어오고 너무 정말 쾌청한 가을날인데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들으시는지 오늘의 여러 일정들 또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남궁 송옥 레마 사랑의 답함.

0: 사랑으로 주님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1: 어노인팅 이제 우리 함께 모여서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들었고요. 오레브의 너의 발걸음 축복송 그리고 남궁송옥 레마의 사랑의 답함까지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닉네임 생쥐님 훈디 샬롬 지금 고대 병원 쪽 가고 있는데 내부 순환도로 와 너무 막히네요 라고 도로 지금 상황을 제보해 주셨습니다. 아, 저도 오늘 좀 일찍 출근하는데도 월드컵 대교 지나서 내부 순환으로 빠지는 차들이 어우 그냥 줄이 길더라고요. 정체가 좀 아침부터 있었는데 황선영님 삼청공원 말바위 전망대에서 본 평창동, 삼청동, 경복궁, 북악산 줄기 와 인왕산 오늘 하늘 너무 예뻐요 라고 남기셨고요. 예, 아침부터 약간 조깅 산책 하시나 봐요. 최윤숙님은 오늘 휴무 국립수목원에 갈 예정입니다. 얼마나 예쁠지 감도 안 와요. 저 걷는 거 좋아한답니다 라고 남기셨는데 아, 천천히 이렇게 걷기에 완전 안성맞춤이죠. 수목원. 아, 잠깐 그 스마트폰도 좀 내려놓고 꽃향기에 취해보는 아, 그리고 우리 눈이 많이 혹사되어 있으니까 좀 이렇게 먼 곳도 바라봐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수목원 같은 데 가면 그 실내 수목원도 있고 또 그 야외도 있으니까 좀 이렇게 먼 곳도 좀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예. 수목원은 진짜 저는 이렇게 그 국립수목원을 많이 가보진 않았는데 그 아침고요수목원 이제 예전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와 좋더라고요. 진짜 오감이 막 반응한달까. 일단 거기 가면 눈 즐겁죠. 시각 또 막 풀벌레 소리 아 막 예 청각도 그리고 꽃향기 불어오니 후각에 살랑살랑 불어오는 이 또 가을바람까지 촉각까지 다 그 오감이 만족되는 그런 공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오늘 휴무 잘 보내세요. 윤숙님. 감사 또 감사님. 가장 오랫동안 붙들고 싶은 계절 가을인데 점점 너무 짧아지는 것 같아서 아쉬움.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함. 가을아 오래 머물러줘. 라고 남기셨고요. 많은 분들이 같은 마음이시죠. 우리 감사함으로 닉네임 사용하시는 광주님께서 지선의 충만 듣고 싶습니다. 오늘 새벽 근무라서 하루를 일찍 시작했습니다. 청취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방송 잘 듣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라고 청하셔서 지선의 충만 함께 듣고요. 김종윤 내 맘이 낙심되며

아침 동해 가는 길 들었고요. 준하와 나 지저스 러브스 미 예수 사랑하심을 그리고 김종윤 내 마음이 낙심되며 지선의 충만 감사함으로 님의 신청곡까지 네 곡을 쭉 이어서 함께했습니다. 우리 캔디님 우리 교회 부흥 전도 축제 기간입니다. 새벽 예배에 다녀와서 아침 먹고 처음으로 샬롬 CCM에 이렇게 사연 띄우네요. 다들 은혜 받는 하루 보내셔요. 하트. 우리 엄순자님도 와주셨고요. 반갑습니다. 예, 첫 톡 고마워요. 예. 그리고 우리 4667번님도 와주셨고. 아, 다행이네. 별이가 좋아했다니. 예. 3683번님은 귀한 태아를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려요. 저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했습니다. 이제 태어난 지 6일 됐고요. 드디어 너무 기다렸던 우리 아기를 만나 행복한 나날들입니다. 근데 아직 제가 배가 좀 많이 아프네요. 유유.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CBS 들으며 천천히 회복하고 있고요. 지금 제 마음속에 꼭 필요한 곡이 있습니다. 제이어스의 Celebrate the Light 신청할게요. 힘내서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들려주셔요. 라고 남기죠. 아, 축하드립니다. 예, 열 달을 뱃속에 품었던 그 아이가 또 이렇게 세상의 빛을 보고 태어나서 아,

지금은 이제 병원에 계신 거죠? 예. 아. 그래도 이제 그 모자 동실할 수 있는 아이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테고, 아, 이제는 아기를 이렇게 안아줄 수 있는, 아. 얼마나 신기하실까요? 어, 그 아이. 눈은 떴나? 아, 그 솜털 보송보송하고, 아기 냄새 나고, 예. 너무나 그 신비롭고 신기하고, 그렇죠. 예. 약간 비현실적인 느낌도 좀 이렇게 들더라고, 저는. 예. 하, 세상에서 가장 예, 특별한 순간 예, 맞이하셨던 우리 3683번 일산 건강 잘 회복하시고요. 예, 또 조리원 들어가셔야죠. 신청하신 곡. 제이어스의 Celebrate the Light.

아, 여기까지입니다. 피아월십 주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 햇살님도 와 찬양이 너무 흥겨워요. 신나 이라면서 어깨가 그냥 들썩들썩 미소가 절로 나옵니다. 좋아해 주셨고 제이어스의 Celebrate the Light 이 곡은 우리 3683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1부 마지막 곡은 차분하게 갑니다. 아가파오 월십 주님 무어라 말할까요? 이 곡 듣고 2부에서 뵐게요.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 권사님의 사연입니다.
1: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 돼서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치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0: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2: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포유. 찬양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0: 호수는 하늘만 올려다보고 하늘은 호수만 내려다보는 어디에도 길은 없고 길이 모두 막혀버리고 물어볼 만한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그래서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호수까지 가는 방법밖에 없는 외로운 호수, 정든 호수, 나의 고향 같은 것.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의 색된 호수 중 일부입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새 하루, 오늘은 또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요? 기대와 소망을 담아 그분께 고백합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선하신 나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나와 거주하여 주소서. 주님은 잠깐 나에게 오셨다가 그냥 가시는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사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오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나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먼저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 주님의 손에 오늘 해야 하는 많은 업무들과 관계들, 풀어야 할 과제들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문제이오니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나로 어찌할 바를 알게 하시며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하루 보내게 하소서.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민정 목사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근길 365 중에서 오늘의 기도문 읽어드렸고요. 이 시간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에 나의 기도 제목 또 고백도 그분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예라몰십의 내 안에 사는 이 목마른 사슴 접속곡 들었고요. 앞서 이불을 여는 코너 같이 기도하실래요? 함께했습니다. 9월 8일 화요일에 샬롬 CCM 2부가 열렸고요. 1시간 더 배경음악 되드립니다. 닉네임 우리 소원님, 우리 박영미님도 와주셨고 토마토님도 출첵 매일 잘 듣고 있어요. 인사는 처음입니다. 라고 첫 사연 우리 새싹가족 반갑습니다. 4675번으로 아침에 들어도 다들 퇴근하고 혼자 일하면서 저녁에 들어도 좋은 방송. 사실 뭐 날마다 출첵은 못하고 있지만 잘 듣고 있습니다. 고마워요. 라고. 아, 우리 애청자님 감사합니다. 예. 1일 2청취. 아, 고맙습니다. 저희 조이포유가 가을 부분 개편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제 채널이 더 다채로워지고 풍성해지고 그럴 텐데 또 새로운 얼굴도 이제 DJ로 만날 수 있고 아 너무 기대돼. 예. 샬롬 CCM 재방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저녁 6시에 재방송 나가는 이 시간도 아,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더 좋은 시간으로 채워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요. 예. 점점 더 우리 많은 분들의 성원과 또 기도로 조이포유 채널이 예, 많은 분들에게 가 닿기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좋은 씨앗, 주님은 나의 모든 것, 그리고 오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부부 듀엣이죠. 오벳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들었고요. 우리 엘리아님도 이 곡 좋아해 주셨습니다. 요즘 매일 들어요. 오벳 너무 좋음 남기셨고 오은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좋은 씨앗의 주님은 나의 모든 것까지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담대한 믿음님도 샬롬 인사 건네주셨고 진아님도 와주셨고요. 주님의 숨님도 메롱하는 레이니와 함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예. 옹기장이 노래 찾아오시다 준비했고요. 그 전에 기프티드의 어떤 모습입니까? 라는 곡 전합니다. 두 곡을 듣고 묵상하는 시간 이어드릴게요.

씨앗 중 가장 작아 보잘것없는 것의 대명사였던 겨자씨에 비유하셨습니다. 사실 겨자씨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그 시대 유대인들의 자화상이었습니다. 거대한 종교 권력과 로마의 위세 앞에서 스스로를 참새처럼 작고 힘없는 존재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씨앗 안에는 하나님이 심어두신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겨자풀이 큰 나무로 불린 것은 키가 크기 때문은 아닙니다. 작은 참새들이 마음 놓고 깃들 수 있는 넉넉함과 품어줌이 있기 때문입니다. 큰 교회 혹은 큰 인생이란 결국 얼마나 작고 힘없는 이들을 많이 품어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습도 겨자씨처럼 작고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생명의 씨앗이 있다면 언젠가 지친 이들이 쉬어갈 그늘이 되어줄 것입니다. 작음을 아쉬워하기보다 그 안에 감추어진 생명력을 믿어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입니다.

사랑이야기 주님의 숲, 앞서 애지원, 가시나무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은 서호성 목사님의 칼럼 작아서 큰 나무라는 글이었습니다. 작은 것을 아쉬워하기보다는 그 안에 겨자씨 그 생명력, 그 작은 씨앗 안에 감춰진 그 생명력이 또 큰 숲을 이루는 것처럼 이걸 믿으면서 우리는 살아가야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라는 거 오늘의 샬롬 생각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광수사랑님께서 훈디 저 건축도장기능사 합격해 오 건축도장기능사 합격하셨구나. 이게 세 번째 도전이라서 저 청심환 먹고 시험지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를 적어놓고 시작했습니다. 축하해 주셔요 라고 남기셨는데 야 이전 3기 세 번째 도전 만에 합격하신 거 축하합니다. 아 일단 필기시험 합격하신 거죠? 그럼 실기도 있나? 도장기능사면 실기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일단 첫 단추, 첫 관문 잘 통과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아 그래요. 우리 광주사랑님 잘 되실 겁니다. 다 잘 될 거야 님은 분당 수서 고속화도로에 지금 소방차 한 대랑 구급차 두 대가 사이렌을 울리는데 지금 꽉 막힌 도로에서 저는 홍해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정체 구간에서 끼어들게 하다가도 구급차 앞에서는 한 마음으로 길을 터주네요. 라고 아 남겨주셨습니다. 무슨 화재가 발생했나 보네 이것도. 예. 이게 그 어떤 그 대의적인 도의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길을 이렇게 비켜주는 거 예. 그거 그런 것도 있어요. 그 긴급 출동하는 차를 비켜주지 않으면. 아마 과태료 물 수도 있습니다. 예, 과태료를 범칙금 과태료 물 수도 있어서 아마 이거는 비켜줘야 돼요. 예. 아무튼 예. 큰 예, 사고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단오월십 이 곡 듣죠. 내가 매일 기쁘게 하나님의 나팔소리

샬롬 CCM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모든 예배에 활용할 수 있는 만능 멀티 반주기 프리미엄 반주기 전문기업 엘프에서 드리는 셀라윈 찬양 반주기 복음을 읽는 새로운 습관 크리스천 콘텐츠 플랫폼 2플러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프리미엄 플랜 1년 이용권을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을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자, 화요일에 함께한 샬롬 CCM 오늘 마지막 곡은 We Love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전하면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문혜영 작가 함께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샬롬 하셔요. 안녕.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곡식이 무겁게 자라서 이랑까지 숙여지기를, 굵게 자라서 100명의 청년들도 뵐 수 없기를, 너무나 무거워서

0: 홍순관의 노래 계절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기를. 앞부분의 가사 곡식이 너무나 굵게 자라 100명의 청년들이 빌 수도 없게 하고 100명의 처녀들이 나를 수도 없게 해달라는 것은 히말라야에 자리한 라다크의 씨 뿌리는 날의 민요입니다. 곡식이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히말라야 빙하뿐입니다. 네팔 빙하 쓰나미 희생자들에게 커다란 애도의 마음을 보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가 빙하를 지키고 빙하가 우리를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절을 지키고 계절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2: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그런데 네.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친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 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1: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3: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의 갑옷을 입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둠이 깊은 곳에 빛이 되어 걸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아직 사랑이 남아있음을 전하게 하소서. 예수로 옷 입고 빛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곡 광주시립합창단의 빛의 자녀들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송수영의 음성으로 빛의 사자들이여, 찬송가 502장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로마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지금 우리에게 모자란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채워야 할지 예수께서 몸소 가르치셨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한국 오라토리오 합창단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너 시오나 이 소식 전파하라 유창원의 음성으로 전해드리고요. CBS 중창단의 곡으로 온 세상 위하여 이어집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셔도 됩니다.

정도여 다 함께 안산시립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박운성님께서 이 찬양 청해 주셨고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장성찬의 첼로 연주로 우리 기도 시간에 보내드렸습니다. 천등사님께서 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정규환의 찬양으로 듣습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은 이어서 주 예수 이름 높이여 36장을 지구촌 싱어즈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모나리자님, 세월이 정말 빠르다는 게 느껴집니다. 하루하루 새벽 기온이 이렇게 다를 수 있나 싶습니다. 따뜻한 가디건 찾아진다고. 새벽 예배 갑니다. 보내오셨어요. 낮에는 조금 아직 덥지만 그래도 정말 새벽 기온이 많이 떨어졌어요. 며칠 전까지 에어컨을 찾던 게 맞나 싶을 정도로요. 이정호님께서는 어제가 절개상 백로라고 가을 문턱입니다. 폭염 날씨 열돔 열대야 지나 큰 일교차 날씨입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하고 보내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지기66님 계신 곳은 더 춥죠. 13도라고 하시네요. 추워요. 감기 조심하세요. 차희님은 이번 주는 반은 에어컨 반은 문 닫고 자는 요상한 날씨로 보내셨다고 건강하세요 하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루치아노님, 이 새벽에 주님을 뵙습니다. 참 오랜만에 주님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고요. 이스크라님, 오늘도 찬송가 들으며 새벽 운동하고 있습니다. 샬롬. 금빛님, 가족의 항해의 길을 주님께 맡깁니다. 삶의 방향을 형통케 하소서. 영육 강건함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배상진님께서 봉하연의 찬양을 전해 주셨어요. 감사뿐입니다. 준비했고요. 이어서 샬롬규님께서 청하신 곡 나누고 비우고 섬기고 사랑하는 함께 할게요. 강찬의 찬양입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0: 성령이여 강림하사 윤한기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5: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0: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베푸소서 황유리님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올 네이션스 경배와 찬양의 곡을 청해 주셨습니다. 1부의 끝곡으로 함께 할게요. 내가 매일 기쁘게 잠시 후 2부에 다시 뵙죠.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은 김명희님께서 정하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무엔의 찬양이고요. 이어서 이쁜이님께서 신청하신 곡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남궁송옥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9월 8일 화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오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서기 17년 소아시아 지역에 큰 지진이 있었는데 빌라델비아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도시였습니다. 거대한 지진이 지나간 후에도 여진이 계속돼 빌라델비아 시민들은 큰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로마 황제는 피해를 입은 빌라델비아를 재건하라고 명했고 도시는 다시 복구될 수 있었습니다. 대신 로마 황제의 도움을 크게 받은 대가로 로마 황제의 절대 통치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빌라델비아에서는 일을 하려면 상인 조합에 가입해야 했고 가입 조건으로 빌라델비아 도시를 재건하게 해준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고백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로마 황제를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델비아 시민들은 황제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해야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마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차별과 미움, 박해를 당했지만 결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고난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어 심판을 면하고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소서. 아멘.

0: 오늘도 찬양으로 하루를 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롱별님께서 청하신 곡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강무림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곡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서울 모태탑 창단이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휴대전화 뒷번호 0702번 오늘은 저희 회사에서 큰 행사가 있고요. 9일, 13일은 체육대회가 있어요. 이동도 많은데 사고 없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행사는 잘 끝나셨는지요? 그리고 내일 또 13일에 체육대회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체육대회 하기 딱 좋은 요즘 날인데요. 4240번 저희 교구 제1여전도회 회계로 섬기는 봉권사가 많이 아픕니다. 주님 알 수 없는 통증으로 잘 먹지도 못하고 활동도 힘들어합니다. 우리 봉권사님 치유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유리정은님은 일본에 계시는데 가을비가 시작됐어요. 폭우가 쏟아져 전철이 멈출 수가 있어서 동료가 쉬는 날을 바꿔주어서 쉼의 시간이 되었네요. 동료들의 배려와 사랑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보내주셨는데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고요. 폭우는 힘들지만 동료들의 사랑과 배려 또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어서 참 감사하네요. 조이포유 저녁제 방송으로 오신 서연님께서도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저희 회사가 지금 너무 많이 힘든 과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 대표님이 용기 잃지 않고 이 어려움 잘 버티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 주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보라미님께서는 요즘 하늘이 너무 예쁘고 아름다워서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 아래 청해 주셨네요. 손영지, 김도현, 전지한 함께한 찬양 결혼 축하곡으로도 많이 쓰이는 찬양이죠.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어모키님께서 신청하신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조수아의 찬양 함께합니다.

너의 한순간, 하루살이의 한 달, 너의 한 시간, 하루살이의 1년, 너의 사소한 하루, 우리의 일평생. 단 한 모금의 삶이 우리에게 허락된 전부. 오늘 아침이니 까마득한 옛날이지. 우리가 아직 어렸던 그때.

오 만세 반석이신 최승태 찬양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조나단님께서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청해 주셨어요. 이규도와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고요. 지금 여기님 동생과 부산에서 들을 거예요. 함께 듣는 기회를 주세요 하시면서 This is my father's world, 에이미 그란트의 찬양을 청해 주셨는데 아쉽게도 이 시간에는 우리말 찬송 성가를 보내드려서요. 참 아름다워라 메리 제인의 찬양으로 보내드릴게요.

참 아름다워라 메리 제인의 찬양 들었습니다. 찬양 들으면서 지금 여기님께서 동생분과 함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눈으로 보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여러분의 신청곡 사연 함께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 올려주시면 됩니다. 여행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 눈으로 직접 주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이 자연을, 이 세계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는지 보면서 감동하고 감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시간. 라베리떼 301님께서는 내일 여행을 떠나시네요. 귀한 시간 보내고 오십시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청해 주셔서 천인안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7: 5 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8: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요즘 유산균 장

0: 요즘 유산균
1: 마이크롬 간유산균
0: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BPL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미적이 보드란 보드랑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1: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 1533 1566 세라하임
3: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4: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1: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0: 제야.
1: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2: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1: 자연한 알.
3: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의 끝곡은 신예숙님께서 청해 주신 찬양 내 주의 은혜 강가로, 김종찬의 찬양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내 아버지도 엄마도 나의 자식들, 내 아들도 딸도 내 형제들도 내 친구도 이웃도 그 누구도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는 아무도 없나이다. 그렇지만 내가 의지하는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이 내미는 손, 그 손을 잡고 가자고 하시는 그곳,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은혜의 물가, 그 십자가의 강가로 내가 갈 수 있다면 나는 평강의 안식에 거할 수 있겠나이다. 나와 함께 늘 동행하소서.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3: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 돼서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치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2: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M 캠프 김은영입니다. SNS나 유튜브를 보다 보면 물건 하나 없이 말끔하게 잘 정리된 집들을 보게 되죠. 그런 모습을 보면 아, 나도 미니멀리스트가 되어볼까 싶은데요. 현명한 미니멀리스트는 무조건 물건이 적은 사람이 아니라 내 삶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정리의 목적은 무조건 버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는 지혜겠죠. 이 밤에는 물건도 마음도 너무 많이 쌓아두지 말고 내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을 남겨보는 그런 지혜로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줄라이 프로젝트 나눔의 미학 첫 곡으로 들으셨습니다. 여기에는 친숙한 목소리들이 많이 등장하시죠. 이석훈 씨, 김수진, 또 예성, 송정미, 그리고 박승화 씨가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아름다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0695님께서 나이가 먹어갈수록 간소한 살림살이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예쁘고 아름다운 것보다 복잡하지 않게 정리된 모습을 추구하게 됩니다. 비슷한 마음들이신 것 같죠? 자, 오늘은 내면에 복잡한 너무 많이 이것저것 쌓여 있어서 도대체 내 마음의 본 모습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그럴 때 내 감정에 이런 정리정돈도 찌꺼기 같은 것들은 또 버릴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용기도 주십사 기도하는

0: 한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잇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턴 에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 미세차,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6종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옛날 한 70~80년대 그 처음 대학가요제니 뭐 강변가요제니 이런 거 생겼을 때 그때 노래 같다는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홍승록의 마음이 가난한 자 전해드렸는데 이 곡을 이렇게 들으면서 나 어떻게를 생각했거든요. 나 어떻게 이 노래랑 뭔가 느낌이 그 풋풋한 약간 대학생 청년들이 부르는 것 같은 성경 말씀으로 만들어진 마음이 가난한 자였고요. 창문 닫기 창문에 찬양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박재용님 어제 미국 휴일이어서 좋았는데 오늘은 출근하고 있어요. 한국은 밤 10시 이제 19분이 막 됐는데 아침 출근 시간에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어제 맞아요. 휴일이라고 사연을 주신 분들 좀 많이 계셨었죠. 오랜만에 은영님 목소리 들으니 너무 정겹네요. 은하수 구슬옥님. 저도 이렇게 이름 불러드릴 수 있어서 참 정겹고 좋네요. 고맙습니다. 8183님께서, 은영님, 동생 백내장 오늘 왼쪽 했고, 내일은 오른쪽 마저 다 하게 되는데, 끝까지 잘될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영님께 항상 감사한 마음이에요. 하시며, 은혜 아니면 듣고 싶다고 써주셨어요. 이 곡은 라이프 로드 싱어즈의 찬양으로 약간 성가풍의 찬양이거든요. 함께 보시고요. 그 전에 이렇게 위에서 기도하고 있다고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노래하는 찬양이죠. 마음이 지쳐서 오늘 최명자 씨의 음성으로 먼저 전해드리려고 해요. 창수님 신청곡 가운데는 나의 갈길다 가도록 한웅재의 찬양. 자, 그리고 0491님, 오랜만이에요. 많이 바쁘기도 했고, 아프기도 했어요. 손주가 수족구에 옮아서 내일은 이제 집으로 가야 할것 같은데, 물리치료도 받아야 되고, 주말에는 조카 결혼식이 대전에서 있답니다. 내 삶의 배경음악 캠프 언제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셨어요. 많이 힘들고 바쁜 시간을 보내셨네요. 그래도 오늘도 이렇게 좋은 소식도 전해주시고, 주말에 대전도 잘 다녀오셨다고, 행복한 결혼식도 참여하신 거네요. 신청곡 써주셨는데 오늘 찾아두고 있겠습니다.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남겨주셨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는 오늘 CBS 워십 콘서트 치유 앨범에서 들어봤고요. 한웅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또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은혜 아니면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죠. 오늘은 최명자 마음이 지쳐서 첫 소절을 제목으로 삼아서 같은 찬양이지만 오늘은 함께 보셨습니다. 찬양 나가는 동안 러브레터님께서 우리 목장 목자님 네 쌍둥이 손녀딸이 태어난 지 70일 정도 됐는데 뇌출혈로 인해서 인큐베이터와 수술 또 치료로 힘든 시간 보냈는데 오늘은 최종 수술이 있었고 우리 목장 식구들이 합심으로 새벽 기도에 참여해서 뜨거운 기도를 함께 했는데 수술도 잘 되고 호흡도 빨리 돌아와서 회복 중에 있다고 합니다. 참 다행이라고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고 목자님께 전화가 왔어요. 추석 전에 기다리는 따뜻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해서 감사하고 뿌듯한 하루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제는 아프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아우 정말 얼마나 안타깝고 정말 뜨겁게 기도하셨을까요? 그래도 쌍둥이 손녀딸 추석 전에 무사히 가족 품으로 함께할 수 있다는 거 너무 귀하고 감사한 소식인 것 같아요. 유은우 님께서 어제 이어서 주님 사랑합니다. 출석 체크해 주고 계신데 기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진진맘 님께서 라이프로드 싱어즈 홍콩에서 살 때 섬기던 교회에서 출발한 찬양단인데 이렇게 들으니 반갑네요 하셨고 마하나임 님께서는 티끌 같은 믿음 조금씩 자라날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써주셔서 박종호 찬양 전해드립니다. 또 똥찌에 님께서 집안 정리를 하다가 오랫동안 장롱 한쪽에 쌓여있던 찬양 테이프들을 모두 정리했어요. 고등학교 시절부터 용돈으로 사모았던 보물 같은 테이프들. 테이프가 늘어날 때까지 카세트 플레이어로 듣고 또 들으며 학창시절에 수많은 고민의 밤을 함께 보냈었죠. 이제는 재생할 수 있는 오디오나 플레이어가 전혀 없다 보니 자리를 차지한 상자들을 보며 고민 끝에 결국 버리기로 쓰레기 봉투 하나씩 담는데 괜히 마음 한구석이 몽글몽글 짠해지더라고요. 비록 아끼던 물건들은 손을 떠났지만 그 시절 순수했던 신앙만큼은 가슴 속에 오래도록 남아있기를 바라봅니다. 그 시절 최고는 소리엘이었죠. 자, 소리엘 손 들어주세요. 소리엘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옹기장이, 뭐, 두란노 경배와 찬양, 송정미, 네. 최인영 목사님으로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주찬양 선교단 빼놓을 수 없죠. 자, 여러분들의 그때 그 시절, 젊은 날에 나의 질풍노도를 함께 달려주었던 귀한 찬양들, 여러분들이 저는요, 이 곡이었어요 하고 보내주시면, 마음속 보물창고에서 찬양을 꺼내 오듯이 오늘은 그렇게 추억의 찬양들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청곡으로 말이죠. 박종호 너는 내 것이라 소리엘 낮은 자의 하나님

별사탕님께서 저도 소리의 찬양으로 청년 시절을 보냈네요 하셨어요. 준희빈님 맞아요. 다윗과 요나단 친구의 고백 쓴잔 사랑의 손길 써주셨고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님께서는 좋은 씨앗 맞아요. 그때는 또 이렇게 선물을 참 많이 했었잖아요. 테이프라든지 테이프도 한 곡 한 곡 녹음 따로 해서 선물하기도 하고 그때는 왜 이렇게 마니또 게임 이런 거 많이 했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추억의 찬양들도 2부에서 열심히 전해드릴 거고요. 제키리님께는 피아워십이 예. 뭐 추억은 아니지만 가장 사랑하는 그런 팀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 위를 걷는 자 듣고 싶어 하셨는데 1부 끝곡으로 함께하고 2부에서 계속해서 사연 나눌게요.

0: CBS
1: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1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혹시 여기에 높고 단단한 벽이 있고 거기에 부딪혀서 깨지는 알이 있다면 나는 늘 그 알의 편에 서겠다. 우리는 세상이 얼마나 거칠고 가혹한지 잘 안다. 그러나 동시에 세상이 멋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그것 역시 잘 알고 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잡문집 중 일부입니다.

0: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서울 강서구 미랄교회 신동명 목사입니다.
2: 축구 경기를 하다 보면 경기가 끝날 때쯤에 해설자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조심해야 합니다. 집중해야 합니다. 이런 말 참 많이 합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역대 월드컵 경기를 시간 단위로 분석한 연구가 있는데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직전에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후반 종료 10여 분을 남겨두고 터진 골이 전체 골의 약 31%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체력 저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집중력이 흐트러졌기 때문입니다. 이기고 있는 팀은 이제 다 이겼다, 조금만 버티면 된다 이런 생각에, 지는 팀은 이제 끝났구나 하는 싶은 마음 때문에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골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축구뿐 아니라 다 이루어놓고 마지막에 방심하고 실수해서 실패하는 경우는 참 많이 있습니다. 1986년 우주왕복선 챌린저호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발사가 되고 73초 후에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공중에서 폭발하였습니다. 전 세계가 깜짝 놀랐던 사건입니다. 폭발 원인은 로켓 추진체에 있었던 15센트짜리 오링이라고 불리는 고무 패킹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조사 결과 발표한 것을 보면 오링 연구자는 발사 전에 날씨 때문에 링이 제 역할을 못할 것 같다고 발사를 늦춰야 한다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사는 모든 것의 준비를 다 끝냈는데 사소한 것 때문에 늦출 수 없다고 그냥 진행을 했다가 참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1950년대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였던 요기 베라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리고성 가까이에 이릅니다. 드디어 약속의 땅에서 첫 번째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40년 전 약속의 땅에 믿음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으로 들어가지 못했고 40년 광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끝내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기 시작을 하면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계속 나타났습니다.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고 열두돌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길갈에서는 할례를 행하는 놀라운 순종까지 하며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여리고에 가까이 이른 것입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준비를 끝낸 것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하고 중요한 순간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가까이 이르렀을 때 낯선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즉시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그가 대답을 합니다.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나는 내 편으로 온 것도 아니고 적들의 편으로 온 것도 아니라.

0: 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대장, 즉 하나님의 편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즉시 땅에 엎드려 절을 하며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의 이 말씀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순종하겠다는 의지이자 신앙 고백입니다. 이 태도가 신앙인이 가져야 할 마지막 태도입니다. 교회든 가정이든 일터든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통해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참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서울 강서구 미랄교회 신동명 목사였습니다.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프랑스 작가 앙드레 말로의 말입니다.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김은영의 CCN 캠프 오늘은 이렇게 추억 돋는 찬양들, 이야기가 있는 찬양들 일부에서부터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에게는 소향이라는 너무나 뛰어난 가창력을 가진 사람이 이 샌디 패티의 Upon This Rock을 반석 위에라는 곡으로 더 멋있게 더 잘 불러서 굉장히 유명해진 해외 번안곡. 그래서 번안곡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찬양을 나눌 수 있게 됐죠. 그 대표적인 앨범 전체가 번안이 된 팀이라고 하면 컨티넨탈 싱어즈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컨티넨탈 싱어즈는 이제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라는 팀명으로 해서 정말 주옥 같은 곡들을 불러주었습니다. 그런 곡들을 우리가 듣고 자랐고 지금은 정말 그렇게 앞서간 너무나 훌륭한 많은 CCM 가수, 찬양 사역자 여러분들에 의해서 이제는 Joy for You라는 또 CBS의 이런 채널 하나가 생겨난 거이기도 하니까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러고 보니까 어머 Joy for You 개국 기념일이 얼마 안 남았어요. 다음 주에요. 벌써 개국 11년째를 맞이합니다. Joy for You 생일 다음 주 월요일이니까 생일 축하 많이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CBS 뭐 퓨전 FM, 음악 FM, 라디오 공중파 주파수로 CCN 캠프는 지금 방송이 되고 있지만 또 옆으로는 레인보우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Joy for You는 24시간 찬양이 쭉 이어지고 있고 CCN 캠프도 또 그 한 시간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최인혁 목사님 Joy for You 11주년을 기념하는 Joy for You 콘서트도 또 준비하고 계시고 10월에도 또 여러분들께 더 좋은 소식도 많이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우선 다가오는 Joy for You 생일 꼭 기억하시고 많이 축하해 주세요. 저희 CCN 캠프도 또 여러분들께 좋은 찬양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 보답하는 마음으로 선물도 넉넉하게 월요일에 생일 잔치 선물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추억에 찬양하니까 또 빼놓을 수 없는 여러 팀들의 곡들을 써주셔서 다윗과 요나단의 찬양, 친구의 고백, 주찬양 선교단 그 이름 먼저 전해드립니다.

이렇게 기억들을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최여사님께서 써주셨는데 정말 한 곡 한 곡 전해드리면서 아 맞아 이 곡이 있었지.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저 뭐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송정미 축복송도 안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오늘 시간 이렇게 다 추억 돋는 찬양들만 듣다가 시즌캠프 마무리가 되겠다 싶어서 얼른 그래도 우리 올해 제가 시즌캠프 6월 15일부터 진행을 한 후에 매주마다 새 노래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너무 잘해 주셔서 두세 번씩 방송이 된 곡들도 있고 기억하시고 또 맞아요. 이제 앞으로도 또 새 노래로 불려지는 이 찬양들 우리 잘 기억했다가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 우리 공부방에서 우리 배웠던 노래들 복습하는 시간으로 소피의 여행 손왈츠, 지금부터 영원까지, 청지기, 불안 이렇게 세 곡도 들으려고 해요.

오늘은 추억의 찬양 이야기를 하면서 조이 포유 생일도 미리 좀 고지를 하면서 또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오늘의 우리를 칭찬하며 CCM 공부방 정말 너무 귀한 복습 시간 훨씬 더 많은 곡들을 소개해드렸지만 그중에서 대표로 오늘은 세 곡 청지기의 불안 가사가 참 좋죠. 특히 밤 시간에 들으면 더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라고 나를 그대로 고백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나의 진정한 숨을 곳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소날츠 지금부터 영원까지 시편 121편을 노래한 참 많은 곡들이 있는데 이렇게 또 새 노래가 나왔습니다. 소피의 음색을 굉장히 기억하시고 칭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오늘은 여행을 전해드렸고요. 매주 목요일에 마련하는 CCN 공부방 그리고 이번 주에는 여름방학을 자체 여름방학을 잘 보내시고 1000번째 정성원 목사님 다시 오셔서 CCM 잉글리시 큰 웃음으로 진행을 해 주시죠. 해외 CCM의 가사를 한 줄 한 줄 소개해 주시면서 특유의 입담으로 우리를 많이 즐겁게 해 주시는 CCM 잉글리시 다시 가을 학기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기다려 주시고요. 생각해보면 해외 CCM 중에서도 참 많은 곡들이 뭐 대표적으로 힐송 곡들은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워십팀으로는 정말 그 아까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처럼 힐송의 거의 전곡들이 사랑을 받았고 번안이 돼서 우리의 워십 문화를 또 바꾸어준 많은 워십곡들이 있었고 특히 작년에는 이 곡이 가장 많은 신청곡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 곡이 배경에 남북으로 분단이 된 우리나라의 현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신하치가 만든 길을 만드시는 분 웨이메이커라는 이 찬양이 또 우리나라 영화의 또 테마곡으로도 수록이 되면서 워십곡으로도 참 많은 사랑을 받았죠. 원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웨이메이커

씨가 부른 웨이메이커, 여기에 이 배경에 우리나라가 있다고 하니까 더 감동이에요. 그리고 영화 신의 악단이 정말 그 기독교 영화 중에서는 100만 넘어섰고, 이제는 또, 영화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서도 다시 볼수 있어서 다시 집에서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복습 하는데 아주 열심히 하시는 우리 모범생들이 많이 계셔서 거기에는 광야를 지나며라는 곡도 사랑을 받았고 또 다른 한 곡이죠. 주 예수 내 산소망이라는 이 미국 CCM이 워십 곡이 큰 사랑을 받았는데 오늘 그래서 리빙 호프까지 전해드리면서 끝인사 드리려고 해요. 필 위켐의 리빙 호프. 오늘 2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모두 행복하세요.

0: CBS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 권사님의 사연입니다.
2: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치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 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1: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0: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제일 하고 싶은 것 대단한 건 아닙니다. 스마트폰 교육을 받는 어르신들이 강사에게 꼭 하는 요청사항이라고 하는데요. 스마트폰으로 택시 부르고 싶어요. 내비게이션으로 모르는 길 찾아가고 싶어요. 톡으로 이모티콘을 보내고 싶어요. 네, 누군가에겐 쉬운 일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겐 큰 산을 넘는 일처럼 느껴지기도 하니까요. 직접 가르쳐드리면 제일 좋겠지만 대신 수업을 등록해드리면 아, 나처럼 어려워하는 사람이 또 있구나 공감하고 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도 될 것 같아요. 다그치기보다 다정하게. 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어르신들이 휴대폰 이건 뭐니? 이건 어떻게 하니? 라고 물으실 때마다 왜 이런 것도 모르시지? 싶지만 그런데요. 요즘 아이들이 하는 거 우리도 모르고 물어볼 때 많잖아요. 기술이 너무 빨리빨리 발전을 해서 나도 곧 모르는 게 많아지겠구나 싶으면은 어르신들께 좀 더 친절하게 알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첫 곡으로 예수전도단 앨범에서 맑고 밝은 날 전해드렸어요. 네, 오늘도 맑고 밝은 날이 이어집니다. 두 시간 함께 하겠고요. 이어서 나무에 있는 목소리로 들을까요?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진 DJ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담대하라 태연님의 신청곡으로 들었습니다. 유니스님 오늘도 푸르게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걸어갑니다. 아멘. 진이 920님도 오셨고요. 에베네셀님은 치료 가기 전이시군요. 허리 협착증 치료 잘 받으시고요. 정정희님 이번 주 특세로 특별 새벽 기도로 몽롱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과 더 가까워진 것 같다. 기분은 날씨만큼 좋습니다. 아유, 예, 이거죠, 이거. 아타카님의 신청곡 같이 들을까요? Jesus in my life.

김은서가 부른 Jesus in my life 이어서 정신노래 선교단의 노래할 이유 있네까지 함께 했고요. 에스프레소님이 지난주 다른 시신 프로그램에서 곡을 소개해 줬는데 번 외편으로 들고 온 곡이 마음에 확 닿았습니다. 이 곡 From God 앨범에 있는 곡이네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러브유님과 함께 김윤진이 부른 예배하는 이에게였고요. 이병희님이 태영이가 이 노래 듣더니 엄청 반가워합니다. 아마 프롬과 주는 날을 기르시는 목자 이 곡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희망은광님과 함께 병원 생활이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장시간 병마와 싸우는 분들, 사고를 당하신 분들, 안타까움 새삼 느끼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구합니다. 찬송가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신청하신 곡. 오늘은 세목의 목소리로 Be Thou My Vision,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들었습니다. 공주마마님께서 지난 주일에 마지막에 기도하기 전에 불렀던 곡이 있는데 너무 은혜가 됐어요. 공유합니다 하신 예수의 길 희소 앨범에서 들을까요?

희소 앨범에서 예수의 길 함께 했고요. 파크리스님 어제 CT 촬영 검사 결과 보러 가신다고 했는데 간에 있는 흔한 혈관종이라고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1년 후에 그 크기를 더 확인해보자 하셔서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좋은 소식. 예, 감사드립니다. 이쁘나님께서 가을 하늘이 높게 보이는 오늘이에요. 찬양으로 힘

얻으며 인사합니다. 아멘. 베네통이라는 아이디 있으시네요. 반갑고요. 곰탱이 천사님. 아이디가 곰탱이 천사님. 새싹 표시가 있는 거 보니까 처음 방문하시는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가브리엘 님이 맞아요. 아날로그 세대들 접근하기

아니 그 젊은이들이 뒤에 키오스크 뒤에 쫙 있으면 일단 알던 것도 손이 떨려서 빨리 해야 된다는 그 급한 마음에 예, 충분히 이해 갑니다. 그냥 포기하고 편의점 가서 빵과 우유를 샀다는 이 마음이 이해가 가네요. 데이비드님께서 제이프로워십 정기예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9월 17일 목요일인데 신한대학교 오후 7시 30분에 에베네셀 원형극장에서 열립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셨어요. 다들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길 바라고요. 누구나 다 참여는 가능한 거죠? 예, 제이프로워십 곡 들을까요? 그분 예수.

사랑한다 말하시네. 토토로님 따님이 제일 좋아하는 곡이군요. 따님 생각이 더 났을 것 같은. 네, 기프티드 앨범에는 이 곡은 이병희님과 같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크리스찬송 페스티벌에 다녀와셨는데, 한 사역자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예배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그 말이 참 와닿았었는데, 세대를 아우르는 아주 좋은 자리였다고 하셨어요. 신청하신 기프티드 곡 들었고요. 산책 즐기면서 듣고 있어요. 친구와 같이 듣고 있습니다 하신 서미아님. 산책길에 찬양과 함께 그리고 좋아하는 친구와 함께 모든 박자가 지금 다 맞았는데요. 1부 끝곡은 잔치 공동체 앨범에 있는 곡입니다. 부드러운 힘.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봬요.

0: SBS
1: 장이관의 지금 자연인
2: 울창한 숲에서 들리는 호반새의 소리입니다. 호반새는 모습을 보기보다 소리를 먼저 듣는 새인데요. 물총새의 일종이지만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물총새와 달리 물가보다는 계곡을 낀 깊은 숲에서 살아갑니다. 붉은 부리와 붉은 다리를 가진 화려한 새인데도 숲에 가려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죠. 호반새는 우리나라에는 번식하러 찾아오는 여름철새입니다. 울창한 여름숲에서 강렬한 목소리가 들려온다면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붉은 부리를 가진 숲속의 물총새, 호반새는 우리 여름숲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새입니다.
3: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학생들 중간고사 준비로 자료 만들면서 듣고 있는데 잠깐 멈추고 글을 쓸 수밖에 없는 선곡들 역시 예, 당향로 맛집입니다. 찬양 맛집. 시험 준비하는 모든 중고생들과 수험생들과 함께 듣고 싶어요. Nothing is impossible. 멜리사님이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아, 요즘 딱 좋은 중간고사 준비하는 시험 준비하는 아이들과 또 수험생들. 이제 수시 원서 접수 시작이 됐죠. 우리 학생들 힘내라고. 불가능이란 없다. 예, 주 안에서 소망을 갖고 잘 나가길 바라면서 예, 함께 들었습니다. 만나워십 고정권 권새롬 김아람이 함께한 곡이었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부로 오셨어요. FE님이 팔꿈치 수술은 잘 됐습니다. 금요일에 태어납니다. 다행입니다. Celebrate the Light 신청하신 곡 준비해놨고요. 폴라리스님 오늘 새벽에 요즘 본 눈썹 달 중에서 최고로 예쁜 달 옆에는 반짝이는 달이, 별이 있었습니다. 달 옆에 별. 오늘 밤에 한번 보세요 하셨는데요. 그러게요. 요즘에 낮에 하늘을 보느라, 낮에 하늘이 너무 예뻐서 낮에 하늘을 보느라 저녁에 또 하늘을 못 봤는데 이렇게 예쁜 눈썹 달이 있었다니 오늘 꼭 보겠습니다. 창조하신 그대로 엠피델 앨범에 있는 곡 신청하셔서 두곡 함께 듣겠습니다. 창조하신 그대로 Celebrate the Light.

Celebrate the Light to Yourself 앨범에서 들었고요. MPDL 창조하신 그대로 그 전에 함께 했고요. 오늘 당향도 부흥회인가요? 뭐 부흥회라 하죠. 에이니 김미라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순이님이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 아들 부산에서 공기업 최종 면접이 있습니다. 몇 시에 하는지는 몰라도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꼭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모든 지금 머리, 몸의 초점이 부산에 가 있을 거예요. 언제 또 면접을 하는지 몰라도 아마 물어보고 싶어도 너무 조심스러워서 못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중요한가요? 우리가 함께 모아서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그 시간에 담대하고 또 모든 아는 바를 잘 얘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네, 우리 당향도 가족들이 함께 기도할 겁니다. 그 시간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길 잘 대답하고 또 나오는 길은 마음 가볍게 나올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요셉의 꿈님은 순천으로 출장 가시는 길이래요. KTX 찬밖은 벌써 가을입니다. 아유, KTX 타고 기차 타고 어디론가 가고 싶네요. 이게 출장길이 아니라 여행길이면 더 좋을 텐데, 그죠? 그래도 가을을 만끽하십시오. 8751번 쓰시는데 장애인이라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 속에 작은 기적들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림을 보내주셨거든요. 예, 이 그림처럼, 그리신 그림처럼 예쁜 꽃을 피우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실 수 있습니다. 손경민 앨범에 있는 감사.

아름드리 엘레님과 함께 예수나의 좋은 치료자. 예, 예수나의 치료자라는 곡을 텐트메이커스 송재홍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배추님께서 원주에서 주는 완전합니다 신청하셨어요. 오늘 이 곡 진아의 목소리로 들려드릴게요. 수아사랑윤하님이 신청하신 우리 주님은 수리엘 앨범에 있는 곡 먼저 듣습니다.

꿈꾼다. 오늘도 언젠가 내게도 한웅재 목사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주아랑님과 함께했습니다. 남궁이라는 아이디 쓰시는데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뉴뉴 엄마께서도 오셨어요. 새싹 표시가 있어요. 예, 새로운 만남 감사합니다. 예수랑지기님께서 누군가를 대할 때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참아야 하고 또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참아야 하는 모든 상황들 답답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이 참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크리스찬임을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참아야 하는 그 일들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이 그래 내가 너의 힘듦을 알고 있다라는 그것만 붙들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CBS 워십 콘서트 치유 앨범에서 함께 듣겠고요. 봉하연 감사뿐입니다. 이 곡도 배상진님과 함께 들을게요.

교회 순모임 기둥이신 두 분 권사님이 많이 편찮으십니다. 터치 신청하면서 빨리 쾌차하시길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예, 아프신 분들 치료의 하나님으로 인해 나으시고 또 그 나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위에서 기도하고요. 또 여러분께서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으로 조혜리의 터치 준비해 놓겠습니다. 장미님께서 연평한 3집 앨범을 구매하셨는데 찬양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저희가 아직 심의가 끝나지 않아서요. 이 곡이 들어오는 대로 함께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애니 김이라님의 기도 제목은 레인보우 가족인 별빛나라님께서 오늘 국립암센터에 검사받으러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검사 결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아멘.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안젤라님께서 지난번 동생의 친구 뇌에 꽈리 수술해야 한다고 기도 부탁했었는데요. 다시 검사를 했더니 6개월간 지켜보자라는 검사 결과를 들으셨대요. 우리 가족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하셨다고요. 예, 6개월 뒤에도 괜찮습니다라는 그런 안도의 검사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조혜리 터치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려요. 오늘도 건강하게 안전하게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감사뿐입니다. 봉하연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시리팡팡님께서

0: 사랑해 CBS.
1: 지금 평범한 삶을 살고 있나요? 지금 힘든 일, 걱정이 많으신가요? 지금까지 삶이 순탄하지 않았다면 정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베스트셀러 책을 쓸 수 있는 작가의 조건도 갖춘 셈입니다. 왜냐고요? 명작은 반전이 있는 작품이니까요. 마이클 샌델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중 일부입니다.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500장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랍니다. 이 찬송은 죄의 바다에 빠진 생명들에게 생명줄을 던지라는 찬송입니다. 작시자 에드워드 스미스 유포드 목사는 난파선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폭풍으로 파선된 한 스쿠너선이 성난 파도에 밀려 가라앉게 되는데 육지에서 보낸 생명줄이 산산이 부서질 듯한 배에 매달려 있는 승무원을 무사히 육지로 끌어올릴 수 있었다는 얘기였습니다. 유포드 목사는 이 얘기를 전해드리면서 난파선이 침몰하기 직전 겁에 질려있는 승객들과 선원들 모습이 죄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해 생명줄을 던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이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에는 다급한 상황들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찬송은 인생의 구원자 예수님을 모른 채 세상이라는 바닷물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인생들에게 우리들이 생명줄을 던져 구원해 내야 한다는 선교적 사명을 주고 있습니다. 죄의 바다에 빠진 생명들에게 생명줄을 던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전도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찬송, 찬송가 500장,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랍니다.

0: CBS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희망차게 여행하는 것이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보다 좋다. 영국의 소설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말입니다.
3: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0: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정향민 다큐멘터리 감독의 어머니는 81살에 첫 해외여행을 했습니다. 장소는 네팔. 그 여행이 너무 좋아서 어머니에겐 꿈이 생겼습니다.
1: 어머니께서 90살이 되시면 네팔의 아이들을 돕고 싶어 하셨고 그때부터 기초연금을 계속 모아 오셨습니다. 늘 네팔의 아이들에게 염소를 사줘야 되는데 하시면서
0: 2017년 어머니 나이 84. 이번에 빙하홍수 참사가 난 곳으로 순례를 갔었습니다.
1: 그때 거기에 계시는 이제 중국인 관리들이 어머니 나이가 84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지룬 국경 검문소 통관소를 통과하는 사람들 중에는 가장 고령이라는 말씀을 하면서 박수를 보내주시고 또 어머니와 기념 촬영도 하셔서 그때의 기억이 생생히 남아있는데 빙하 쓰나미가 지룬 국경 통관소를 덮치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전히 대부분은 거기서 근무하고 계시지 않을까.
0: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빙하홍수로 가족을 잃은 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가 빙하홍수의 책임감을 느끼고 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건이 되면, 상황이 되면 주 앞에 가겠다 다짐했던 시간들, 주님은 그저 있는 그대로 나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많지만 이 짧은 기도 가운데 주님 마음을 만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곡 214장 찬송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최승태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내 모습 이대로 박신화 콰이어의 성가곡 보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겐 그런 큰 믿음이 없다고 주님 앞에 토로할 때 그저 믿고 구하라는 그 말씀 마음의 위로가 됩니다.

너희 근심 걱정을 이현주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인천시립합창단의 곡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크로스웨이 선교합창단과 임현모, 정영순의 찬양 375장 찬송 나는 갈 길 모르니 이어서 함께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셔도 됩니다.

0: 김성님께서 옹기장의 찬양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찬송하는 소리 있어 엄정행의 곡이었고요. 그 전에 나의 죄를 정케하사 곽신형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원조 멋쟁이님, 주여 매일매일 기쁘게 살게 하소서 문자 보내주셨어요. 김영근님, 또 황동현님, 이만식님께서도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하시면서 문자 또 이모티콘으로 인사 건네주셨고요. 보라미님, 함께하는 모든 분들 새로운 하루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신혜숙님께서는 오늘은 효녀 딸내미 웨딩드레스 결정하는데 엄마도 같이 가자 해서 갑니다. 밤새 잠이 안 와. 꼴딱 샜네요. 주님 은혜 가운데 일생에 한번 입는 드레스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게 주옵소서. 우리 따님 진짜 효녀시네요. 어머님 참 많이 설레셨나 봅니다. 밤새 잠도 못 주무시고. 행복한 시간 따님과 함께 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앙빵님께서는 기도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예배당에 마지막으로 예배드리러 갔던 게 언제였었는지도 모를 죄인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새벽기도에 갑니다. 잠 한숨 이루지 못한 날 예배당 가는 길 주님께서 인도해 주소서, 이렇게도 보내주셨어요. 앙빵님, 정말 반갑고 감사한 말씀이네요. 주님께서 앙빵님을 붙잡아 주시고 만나 주시리라 믿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님께서는 걸으면서 함께하고 계시다고 인증 보내주셨네요. 조영은님, 새해 날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보내주셨고요. 복땡이님, 오늘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휴대전화 뒷번호 8733번. 딸아이 태권도 겨루기 시합이 있어서 김천 가는 중입니다. 예배 드리면서 가는 이 길이 너무나 감사하네요. 늘땀 흘리며 열심히 운동하는 딸 응원합니다. 다치지 말고 자신의 기량 마음껏 펼치길 기도합니다. 저 또한 안전운전 주유하는 와중에 문자 보내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부모님도 마음이 두근두근 하시죠? 열심히 운동하는 딸, 저도 함께 응원합니다. 유리정은님께서 찬양 신청곡 보내주셨는데요. 이진아의 찬양이네요. 시편 17편, 나를 눈동자 같이 보내드리고요. 황유리님께서 신청하신 곡,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이 곡을 최영택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피처링 민호기, 박홍식, 이길, 윤현슬입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0: 치유의 하나님, 세상에 찢기고 물든 연약한 이 몸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샬롬 교우님께서 신청하신 찬양,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소프라노 최정원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0: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1: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2: 임영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1부의 끝곡입니다. 크룩스의 찬양 나는 비록 약하나.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 이어집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김명희님께서 신청하신 찬양 이계영의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이어서 8985번께서 청해 주신 곡 함께합니다. 아들 장은석 생일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취업 준비 중이라고 좋은 일자리 위해 기도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응원합니다. 샤론의 꽃 예수 구현무의 찬양으로 보내드릴게요.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9월 9일 수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오늘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현대인들은 과학 문명이 가장 발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앞으로 다가올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며 살아갑니다. 그 대안으로 돈과 물질이 자신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라 믿고 쌓아두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불안한 마음을 씻어내기 위해 우상에게 간절히 빌고 절함으로써 애군을 피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모든 것은 우상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강력한 힘을 가진 태양신을 추종하며 자신을 신의 아들, 후계자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숭배하거나 신성시했던 열 가지 나일강 개구리, 이, 파리, 가축, 종기, 우박, 메뚜기, 태양 그리고 각 집안의 마다들을 재앙으로 내리셨지만 바로 왕은 끝까지 자신이 믿던 것들을 의지했습니다. 바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하나님께 대적해 보았지만 그것들은 모두 헛된 시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이 의지하고 믿었던 우상은 오히려 그들을 괴롭히고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풍요의 상징이었던 나일강이 피로 변하여 악취가 나고 마실 수 없게 된 재앙은 그들이 의지하던 우상으로부터 구원을 알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포 행위였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보여지는 만사형통이라는 우상으로부터 떠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0: 주를 앙모하는 자 김요한의 찬양으로 들었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곡은 온 천하 만물 우러러 횃불합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만다로 엄마님, 걸으면서 함께하고 계시는군요. 아이디 오랜만에 소개를 해드리는 것 같아요. 웃음꽃님 아멘으로 화답해 주셨고, 이수원님께서는 그동안 어금니 4개 발치하고 뼈 이식 수술로 제대로 식사를 못해서 힘들었는데 임플란트 마무리하러 갑니다. 이제 음식 제대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또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고 보내셨어요. 어머나 수고하셨네요. 그 과정 많이 힘드셨을 텐데 잘 참으셨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맛있는 음식 드시게 되겠네요. 늘시원님 오늘도 주 안에서 제일 예쁜 하루 보내볼게요. 이 말 참 좋네요. 하루 보내면서 우리 순간순간의 선택을 하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그 순간순간 선택한다면 더없이 예쁜 하루 주 안에서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옥상 딸기님께서는 어제 운전하시면서 정말 힘드셨나 봐요. 아니 운전 매너가 지나친 사람 한둘도 아니고 몇 명이나 되어서 속상했어요 하고 보내셨는데 내가 매일 기쁘게와 함께 하시면서 다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선댕이님 꿀모닝입니다. 저는 찬송가를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너무 은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꽃마리님께서 오늘 원례회의로 모일 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의논되어지는 모든 사역 위에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진영님께서 신청하신 곡 보내드릴게요. 안성진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청해 주셔서 준비했고요. 이어서 송미영 집사님 신청하신 김상훈과 나트륨의 고물심장 함께하죠.

콩을 삶는 냄새는 지금도 가끔 엄마의 새벽을 떠올리게 한다. 식당 문을 닫고 돌아오면 이미 자정이 넘었을 텐데 그 시간에 콩을 불리고 메주를 만들었을 것이다.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나는 그 냄새를 맡으며 자랐지만 얼마나 힘든 새벽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한참 뒤에야 알았다. 엄마의 새벽은 내가 자는 동안 끓고 있었다. 엄마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으셨다. 그냥 하셨다. 그것이 엄마가 집밥에 마지막 자리를 지키는 방식이었다.

봉태규의 사랑을 쓰려거든 콩으로 쓰세요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잠든 시간에도 사랑은 계속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언제나 바라봐도 카펠라 합창단이었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1590번. 오늘은 아버지께서 하늘나라 가신 지 8년 되는 날입니다. 남동생과 저에게 커다란 산처럼 단단한 빙벽처럼 버텨주시던 어머니 이봉남 권사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이제는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계시는 게 50여일 됩니다. 늘 새벽 제단에 엎드려 기도하시던 하나님의 귀한 딸. 아버지의 기일을 맞아 어찌할지 어떤 꽃을 살지 알려주시던 엄마가 너무 그립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찬양이라고 태산은 어머 험곡의 가도를 적어주셨는데요. 예전에 어떤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옛날로 돌아간다면 언제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조이포유 저녁자 방송에서 스태핑님 청해 주신 곡 함께합니다. 하늘소리 콰이어의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3: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1: 경동하우징
4: 안녕하세요, 소년제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들

0: 들어가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1: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건,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요즘 유산균?
1: 바이크로 간 유산균
0: 세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미석이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향이었어요.
1: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전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4: 1533-1566 세라하임.
3: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5: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0: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1: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3: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2: 자연한 알.
4: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은 주니님께서 신청하신 주기도문 보내드립니다. 박종호의 찬양으로 함께 할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포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바람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바람에 나뭇잎 하나가 떨어지는데도 꽤 오랜 망설임이 필요한가 봐요. 바람이 몇 번을 흔들고 나서야 그제야 가지를 놓는 걸 보면 말입니다.

놓아야 할 것들을 쉽게 놓지 못할 때가 많죠. 서운함, 미련, 크고 작은 걱정까지 괜히 꼭 붙잡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이 계절에는 나뭇잎이 매일 내려놓는 것을 결단하듯이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놓아야 할지 찬찬히 들여다봐도 좋을 것 같아요.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아니고
1: 입학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4: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9: Good Music Station. CBS FM.

Come thou fount, 복의 근원 강림하사, He lives, 부활하신 구세주. 9월에 접어들면서 여러분은 그런 느낌 안 받으세요? 이 달력 위에 9라는 숫자

아까요. 가을 느낌이 나요. 구. 오늘은 9월 9일입니다. 이 9 숫자가 두 개니까 가을 느낌도 두 배예요. 아침 공기도 부쩍 차가워진 것 같고요. 창밖의 어둠도 더 짙게 느껴집니다. 새 계절에 적응 잘하고 계시나요? 몸이 적응하기 어려워서 감기에 걸렸다고 말씀하시는 청취자분들이 요새 사연 속에서 많이 보이는데 그만큼 우리의 몸이 뭐 기온, 습도, 이 계절의 변화에 적응하느라 알게 모르게 애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사연과 신청곡은 레인보우 게시판에서 받고요. 그리고 문자 참여는 샵 939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All the deep, deep love of Jesus.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새벽기도 다녀오는 길인데 하늘이 먹구름이 잔뜩이에요. 바람도 많이 불고요. 오늘 아침 듣고 싶은 찬양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입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0694 쓰시는 분의 신청곡으로 오 스돌의 귀드 주님 지으신 모든 세계였습니다. 스톡홀름 대성단 합창단의 노래였습니다.

히브리어로 사람은 에노쉬, 곧 깨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동시에 벤 아담, 즉 흙에서 나와 결국 흙으로 돌아갈 연약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깨지기 쉬운 존재, 흙에서 나와 결국 흙으로 돌아갈 연약한 존재.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당신의 거룩한 형상을 새기고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최근 네팔에서는 빙하호가 붕괴하며 발생한 가공할 홍수로 마을이 통째로 잠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무너진 집과 끊어진 다리 앞에서 우리는 잠시 말을 잃습니다. 무분별

적절한 개발로 아마존 밀림이 파괴되듯이 지구촌 곳곳의 기후 재앙은 만물을 깊이 신음하게 합니다. 그 신음의 자리에는 오늘도 편리함을 좇아 무심히 살아가는 내 모습, 우리의 손길도 어딘가 닿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편 8편 4절 말씀. 시인의 고백은 단순한 탄식이 아니라 부족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주님을 향한 감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에게 온 세상을 가꾸고 돌볼 거룩한 청지기의 사명을 맡기셨죠. 오늘 내가 쓰고 버리는 것 하나에도 그 사명을 기억하면서 창조의 기쁨을 회복해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광영교회 서우성 목사님의 사람이 무엇이기에.

9월 9일 수요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Someone is praying for you.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일찍 눈이 떠져서 운동 나왔습니다. 이 아침 제 눈에 보이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절로 고백합니다. 계절마다 주시는 선물 같은 하루를 감사히 여길 수 있게 기도합니다. 달맞이님이시네요. 옷차림이 애매해요. 출근할 땐 춥고 퇴근할 땐 덥고 몽당님.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침에는 서늘하니까 긴 소매 옷을 입으면서도 이 정도 얇기로 괜찮을까 싶은데 낮에는 해가 뜨겁죠. 창밖이 이제 밝았는데요. 좀 전 어떤 청취자분 주신 말씀대로 진짜 오늘 아침은 바람이 있네요. 나무도 막 흔들리고 건너편 건물의 깃발도 마구 펄럭입니다. 반소매 옷만 입고 나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바람막이 점퍼 같은 거, 가디건 하나씩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뒷자리 1286 문자 주신 분,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이 확실히 가을이네요. 찬양 잘 듣고 있어요. 아, 1286님은 이천에서 듣고 계신 유정순 권사님이시군요. 성함까지 적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로리 투 히즈 네임,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현대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큐밍 청소기는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2: 청소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3: 3분이라는 시간이 여러분 짧은 것 같죠? 근데 3분이면 가볍게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 수도 있고요. 사과도 깎아 놓으면 몇 조각은 먹을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예, 약 3분간 이어질 오늘의 끝곡이 흐르는 동안은 우리 애청자분들 아침 바쁘셔도 분주함 내려놓고 이 곡 들으면서 머리도 마음도 잠시 쉼표 하나 찍고 가시면 좋겠어요. 리베라 합창단 For the Beauty of the Earth 주님 주신 아름다운 세상 정미나의 Amazing Grace 1부 닫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곡식이 무겁게 자라서 이랑까지 숙여지기를, 굵게 자라서 100명의 청년들도 뵐 수 없기를, 너무나 무거워서

0: 홍순관의 노래 계절이 우릴 아름답게 하기를. 앞부분의 가사 곡식이 너무나 굵게 자라 100명의 청년들이 빌 수도 없게 하고 100명의 처녀들이 나를 수도 없게 해달라는 것은 히말라야에 자리한 라다크의 씨 뿌리는 날의 민요입니다. 곡식이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히말라야 빙하뿐입니다. 네팔 빙하 쓰나미 희생자들에게 커다란 애도의 마음을 보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가 빙하를 지키고 빙하가 우리를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절을 지키고 계절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뒤척이다가 설잠이 들고 깨어보니 6시가 훌쩍 넘었네요. 어제 청량함과 또 다른 오늘 아침. 모락모락 김나는 군고구마가 생각난다고. 이순꿀님. 모락모락 김나는 군고구마처럼 예, 방금 들어온 이순꿀님의 따끈따끈한 참여였습니다. 바람에 가로수 은행나무 노란 은행이 길에 떨어져 있군요. 가을이 성큼음을 느낍니다. 동행나그네님. 또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권사님들의 춥다 춥다 소리가 들렸대요. 행복한 사람 아이디 김영식님. 아이고 아직 9월 둘째 주고 추석도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계절이 깊어가고 있나요?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2부입니다. 2부 열어준 곡은 인더가든 저 장미꽃 뒤에 있을. 이 저 장미꽃 뒤에 있을을 정말 모든 성도님들이 다 좋아하시잖아요. 뭐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워낙 익숙한 찬송인데 여러 가지 버전 가운데 이 앤 머레이 목소리로 듣는 찬송을 애청자분들이 제일 좋아하십니다. 오늘 함께 했고요. Sweet Hour of Prayer,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메들리로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Sweet by and by,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Only trust him. 죄짐에 눌린 사람은 standing on the promise.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Shall we gather at the river? 생명수 강가에서 모이세였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 말씀, 주님 말씀의 빛을 비추사 그 말씀의 빛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은혜로운 말씀 듣고 오셨다고 서연님 찾아오셨고요. 김명희님 2부도 함께합니다. 미나님 3분이 길어요. 운동해 보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1부 끝자락에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3분이 짧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많은 걸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운동할 때 한 자세로 3분간 버틴다. 생각해 보세요. 3시간 같이 느껴질걸요? 그리고 또 뭐 아기들 겨울에 데리고 눈썰매장 갔을 때 그 슬로우프 1분만 그 눈썰매를 타고 쭉 내려온다고 해도 꽤 길게 오래 느껴질 거예요. 그거의 3배잖아요. 3분이면. 이 3분 동안 참 많은 걸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인데

하루 24시간 가운데 나는, 우리는 주님께 얼마만큼의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있는가 묵상합니다. 윌리 넬슨, I'd rather have Jesus.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누가복음 19장 5절의 말씀 예수께서는 삭개오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할 일이 많으셨을 예수님은 굳이 삭개오의 집에서 묵겠다 하셨습니다. 그 친절함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죠. 제자들과 군중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돈을 모으느라 주변 사람을 다 잃고 아파하던 삭개오의 고독함을 예수님께서는 꿰뚫어 보셨습니다.

사실 삭개오는 주님의 친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의의 잣대로 온전히 평가받을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도 언젠간 같은 잣대로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정의가 아닌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행하라. 친절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뿐 아니라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 등에게도 정의의 잣대로 베풀 수 없는 친절을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아멘. 김병삼 목사님의 묵상집 매일 만나 365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249번째 묵상 구지의 친절

He knows my name. 내 이름 아시죠? 써니님 들으셨어요? 오늘 건강검진 가는데 걱정이 되네요. 6년 전 뇌경색 진단을 받고 주님 함께 하셔서 일상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병원 가는 게 두렵네요. 오늘도 주님이 손잡아 주실 줄 알기에 기도하며 출발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영어 버전 있냐고 신청하셨어요. 써니님. 괜찮으실 거예요. 오늘도 검사 결과 잘 다녀오십시오. Amazing Grace와 함께하는 은혜로운 아침 유세배 꿈님. 모닝커피랑도 잘 어울리는 선곡이에요. 커피 맛이 너무 좋아요. 3853님. 커피 맛이 좋은 이유는 선곡도 선곡일 텐데 오늘 연차시군요. 그래서 마음이 편하게 들으시니 커피 맛도 더 좋고 선곡도 더 좋게 느껴지는 게 아닐까. 찬송이 너무 좋아서 소리 크게 해서 따라 부르면서 녹음하고 있습니다. 양말 스케치님, 하종민님은 이 3분의 여파가 아직까지 있네요. 3분이란 시간, 런닝머신 위에서 정말 긴 시간입니다. 차에서 내릴 시간인데 온전하게 한 곡 더 듣고 광고까지 듣고 내립니다. 구름 낀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하루 온전하게 잘 보내시기를. 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예, 2부에는 광고가 없지만 1부에는 이제 프로그램 초반 후반 광고가 있다 보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든 프로를 들을 때 사실 광고가 나올 때 채널이 좀 돌아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광고가 너무 길어지면 광고가 좀 짧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여러분의 피드백도 오고 그러는데 이제 광고가 있기 때문에 또 회사가 운영되고 프로그램이 존재할 수 있고 뭐 이러한 이유들이 있죠. 그래서 광고마저도 프로그램의 일부다 좀 여겨주시고 인내해 주시면서 예 온전히 사랑해 주신다면 이 시간을 그렇다면 참 좋겠습니다. 리닝 온 디 에버레스팅 암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It is well with my soul. 정미나의 Amazing Grace. 오늘의 마지막 찬송은 이 내 평생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새벽잎에 다녀오는데 시원하기보단 춥다는 생각이 드신다고 지명님. 오늘 새벽잎의 길은 정말 춥게 느껴졌어요. 김현숙님도요. 아이고 일교차가 커요. 그쵸?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순복음 현님이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라임이 형성이 되네요. 듣다 보면 기도가 되는 40일 시편 통독, 듣다 보면 은혜가 되는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마이클 W. 스미스, I will be here for you. 마지막 찬양이에요. 고맙습니다.

0: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포유. 찬양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해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선교 후원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1: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짧디 짧은 이 계절, 그래서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가을이죠. 이왕이면 이 자연이 주는 그 풍경들을 마음껏 느끼고 또 누릴 수 있는 곳에 가서 눈과 귀와 또 내 마음까지 좀 편하게 쉬게 해주는 시간 챙겨보는 것도 너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다들 약간의 시간이 생기면 뭐 산으로, 들로, 뭐 수목원으로, 바다로 가는 걸 텐데, 이게 좀 여의치가 않다 싶다면, 그렇다면 눈과 귀가 편해지는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먼저 좋아하는 꽃이나 식물을 찬찬히 본다거나, 뭐 좋아하는 사진 보는 거, 이것도 괜찮죠. 또 초록색이 많은, 초록 풍경이 많은 곳을 걷는다거나, 해질 무렵 하늘 보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의 어떤 눈을 편안하게 만드는 좋은 자극이 된다고 하고요. TV나 유튜브를 끄고 잠시나마 조용한 공간에 머무는 거, 또 좋아하는 사람 목소리를 듣거나 좋아하는 노래를 듣는 거, 또 백색 소음 듣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의 귀를 편하게 쉬게 하는 좋은 소리라고 해요. 자, 오늘 이런 방법들 좀 쓰면서 우리의 눈과 귀와 또 마음까지 즐겁고 편안해지는 하루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요일 아침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2026년 9월 9일 수요일 아침 생방송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오늘 첫 곡 조수아의 나무 아래서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잘 주무셨나요? 오늘도 좋은 아침 수요일 아침 시작이 됐습니다. 최민경님, 눈과 귀가 호강하는 곳, 그곳은 바로바로 샬롬 CCM이라고 아, 또 이 간지럽게 또 예. 옆구리 이렇게 쿡쿡 찔러 주셨는데 예. 눈은 잘 모르겠고요. 귀가 호강하는 곳 예. 잘 찾아오셨습니다. 이윤호님도 요즘 기온이 점점 내려가고 있어서 낮에도 가볍게 산책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낮 산책 예약하며 오늘 귀한 하루 주신 그분께 또 감사를 드리면서 샬씨에서 귀호강 할게요라고 역시 예. 와주셨습니다.

친구. 예, 아침에 좀 분주하고 예, 뭐 출근 준비, 아이들 등원 준비, 등교 준비 하시느라 바쁜 분들 많은데 예, 귀는 저희가 조금 호강할 수 있게끔 오늘도 좋은 곡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 그 조금 일찍 일어나서 회사에 일찍 왔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가을 아침 가을 새벽에 요 감성을 좀 느끼고 싶어가지고 도착하자마자 이제 회사 근처를 좀 걸었거든요. 와, 근데 바람이 오늘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가을 바람이 오 약간 그냥 무방비로 맞고 있으면 저 오늘 약간 그 반소매 셔츠에 긴 바지를 입었는데 약간 그 닭살? 가만히 있으면 조금 선선을 넘어 쌀쌀 느낌까지 나는 바람이 좀 불더라고요. 예. 아, 가을 느낌이 납니다, 진짜. 우리 김영수님도 완전 가을가을한 아침이에요. 출근길에 출첵 남기셨고. 그러니까요. 가을이에요. 바람이 오늘 조금 강하게 분다. 예, 가을 바람 좀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산책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강난초님도 오늘 좋은 음악 많이 듣고 싶은 가을 아침이네요. 행복하세요 다들 남기셨고 주일 오후에 동물원 다녀왔는데 좋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지나가다 보이는 이런 꽃들 그냥 지나치게 되지 않고요. 사진 찍는 그런 우리 어머님들의 마음이 이해가 됐어요. 라고. 그리고 이런 또 자연 풍경에 내 마음이 이입이 되는. 그게 좋은 거죠. 더불어서 그 자연 삼라만상에 깃든 또 우리 하나님의 손길도 느낄 수 있는 하루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풍경은 좀 어떤지 내 귀에 들리는 소리는 뭔지 좀 바람소리를 들었어요. 오늘 바람소리 바쁘게 돌아가는 아침 풍경 또 분주한 일상의 소리가 펼쳐지고 있을 텐데 그런 시간들 막 좀 바쁘고 분주한 시간 지나고 잠깐 여유 생길 때 앞서 말씀드린 눈과 귀가 편안해지는 풍경 또 그런 소리를 찾아서 잠깐 짬을 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두 시간의 배경음악 생방송으로 함께하고요. 우리 샬씨 가족 보내주시는 사연들, 신청곡들 나눕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때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7997번, 우물정 7997번 열려 있고요. 이건 유료지만 무료, 예, 레인보우로 많이 보내주세요. 레인보우 사연 참여는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편한 방법으로 사는 얘기들. 오늘 수요일 아침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들으시는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풍경들 또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소소한 삶의 일상 뭐 다 좋습니다. 편하게 신청곡도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홍순관 이 세상은 요란하나.

제이레빗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들었고요. 김영미의 지나갈 것이다. 홍순관 이 세상은 요란하나. 가을 느낌 물씬 나는 곡으로 쭉 전해드렸습니다. 윤희님도 바람이 솔솔 완연한 가을인 듯합니다. 윤주와 연우 학교 잘 다녀오렴 응원해주세요 라고 남기셨고 윤주 연우 화이팅. 오늘 이제 수요일이다. 오늘하고 목요일 금요일만 가면 이제 또 주말 오니까 화이팅. 우리 영수님은 버스에서 내려서 회사까지 걸어갑니다. 아 가을바람에 약간 샤워하는 기분이에요. 뽀송뽀송한 그쵸. 습도가 지금 좀 낮아서 굉장히 쾌적해요. 네.

이 바람도 굉장히 기분 좋아지는 그런 바람이 불어옵니다. 저희 방송사 앞에 S본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태극기랑 걸려있는데 아, 태극기가 바람에 마구 펄럭입니다. 예. 자작나무님, 가을 정말 너무 좋은 계절이죠. 우리 딸의 이름이 가을입니다. 우리 딸의 계절이네 라고 아 이름 너무 잘 지으셨다. 가을 예쁘다. 사실 이제 딸의 이름을 지을 때 좀 예쁜 이름 짓고 싶잖아요. 후보에 많이 올려놓고 막 고민을 하는데 가을은 야 너무 괜찮다. 점점 더 특별해지는 그런 계절이잖아요. 가을. 그러니까 계절이 이름인 친구들이 있어요. 저도 제가 살면서 만났던 친구, 봄이란 이름 가진 친구도 있었고. 예. 그러니까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그런 이름을 가진 친구들이. 가을도 너무 예쁘고. 가을이는 혹시 그 본인 이름에 좀 만족하는 편일까요? 애정이 있대요? 좋아했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저도 그 딸 이름 지을 때 이제 막 약간 들떠서 여러 이름들 막 후보글에 올려놨죠. 근데 제가 약간 꽂혔던 이름이 있었는데 제가 너무 감명 깊게 봤던 그 영화가 8월의 크리스마스라고 한석규, 심은하 배우가 나왔던 그 영화를 너무 좋아했는데 그 극 중에 나오는 심은하 배우의 이름이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다림이었어요. 다림. 그래서 한석규 씨가 다림아, 다림아 뭐 이렇게 딱 부르는데 그게 너무 정겹게 느껴져서 아 다림. 다림 좋다. 에. 다림도 후보에 올려놓고 그리고 저는 그 림자 들어간 이름이 이쁘더라고요. 수플림 해가지고 작은 숲이 됐으면 좋겠다. 소림. 예, 다림, 소림 뭐 이런 이름을 예, 생각하고 물망에도 올려놨었는데 결국 이제 지음으로 아기 엄마랑 합의를 봤습니다. 예. 다림으로 하면 친구들이 다림이라고 놀리면 어떻게? 아,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예. 근데 자기 이름에 어떤 그 애정이 생길 때 되면은 아 이름 너무 예쁘죠. 가을이 아. 아, 푸른바다님, 우리 손녀딸 이름 오새봄입니다. 봄이구나. 아, 새봄. 그냥 봄도 아니야, 새봄이야. 아, 그래요. 우리, 아, 8324번으로 같이 있을 때 사연 소개되면 너무 행복할 듯 싶습니다. 백승하, 생일 축하한다. 6학년 마지막 잘 보내자. 라고. 전해주세요 라고 남기셨습니다. 아 이제 승아 학교 갈 준비하고 있을 텐데 그렇지 6학년 2학기 이제 마지막 학기인데 잘 보냈으면 좋겠네. 예. 승아 화이팅. 우리 성미짱님께서 우리 아들 생일입니다. 축하해주세요. 오늘부터 진짜 7살 되는 박진언 진언이 태어나줘서 고맙고 사랑해. 예쁜 마음에 선하고 좋은 것 가득 담아서 좋은 향기 내는 멋진 사람으로 자라가자. 사랑한다 라고 우리 진언. 진언아 축하해. 유치원 잘 다녀오고. 혹시 자녀나 뭐 손주 중에 계절로 이름 지어진 친구 있나요 혹시? 새봄이도 나왔고 아, 다림은 다림이, 예꼬켈리님, 소림은 소림사 같다. 그렇지. 또 초딩 때 놀린다. 이렇게 소림사라고 놀려요. 예. 심은하 씨는 마지막 선배 다슬이죠. 그죠. 다슬이란 이름도 굉장히 그 당시에는 세련된 이름이었어요. 다슬?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다슬. 다림, 다슬. 권오경의 이 곡 전할게요. 내용혼의 햇빛 비치니 그리고 샬롬 노래 선교단 솔티의 이전의 난

김범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들었고요.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의 주의 은혜 안에 그리고 샬롬 노래 선교단 솔티의 이전의 난 권오경 내 영혼의 해피피치니까지 네 곡을 쭉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까부리서님 왔어요 왔어요 가을이 왔어요 라고 예, 구수하게 또 사연 주셨습니다. 훈디 소림으로 딸 이름 안 했죠? 왠지 소림으로 하면 민머리에 점 찍어야 할 것 같은 점점점이라고. 아 그렇지 소림사 하면은 저 어릴 때도 소림사 영화가 엄청 그 많이 나왔었어요. 그 중국 영화 소림사 막 달려나고 예. 무슨 어디 무슨 테스트를 통과해야 또 막 성장하고 막 그런 영화 있었어요. 아 이제 옛날 생각나네. 그렇죠. 빡빡 팔을 하니까 그 민머리에다가 이게 점 찍고 막 그런 거 있죠. 예. 그리고 드래곤볼에 나오는 그 크리링이라는 또 캐릭터 때문에 예, 점 찍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아 성실매님 저희 딸 이름 신봄이에요. 아 봄 봄은 주로 이제 여아들 예, 딸 이름으로 많이 짓죠. 봄 아 봄아 또 외자라 더 좀 멋있어. 예. 그 외자 이름 가진 친구들이 좀 부러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예. 좀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고 신봄 아 그렇구나. 플루트님은 훈디 전 겨울연가에서 배용준 씨에게 빠져 있었는데 아 윤삼아 아 우리 전 국민이 뭐 배용준 아리를 했죠. 용준 아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서까지 아, 겨울연가는 진짜 신드롬급으로 뭐 열광했었던. 아, 저는 안 봤어요. 저는 띄엄띄엄 봐서 잘 몰라요. 바람머리, 아무튼 목도리. 아, 유행의 주인공이었던 우리 윤삼아. 마침 큰아이의 이름 끝자가 형이거든요. 형으로 끝났는데 극중 배용준 씨 이름이 민형이었거든요. 그래서 둘째 이름은 설마 진짜 민형이에요 라고. 와 대박. 그러니까 배용준의 어떤 팬심이 담긴 이름인 거예요. 영향이

아주 없었다고는 할 수 없는. 야, 재밌다. 장명에 얽힌 비하인드. 그 둘째 아들은, 그래서 민형이는 알고 있어요? 내 이름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야, 이름에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 그래요. 이름을 지을 때는 다 어떤 그 마음을 담아가지고 고민고민

개명해달라고 엄청 투쟁했지만 결국 실패. 아, 지음이랑 비슷한 이름. 하지만 흔한 지은이신가 보다. 지은, 그죠? 지은아! 그럼 다 돌아보고. 아니면 지금 지영도 있어요. 지영. 지영도 한때 굉장히 많이 이름을 지었어요. 지영아 하면 뭐다한 10명 중에 2명은 지영이었고. 지연도 있네. 지연도 있고. 아. 지은 씨일 것 같은데. 예. 지금은 그 본인 이름에 대해서 어떤 그 애정이 있죠? 많이 불려오고 그 이름으로 살아왔으니. 예. 아, 재밌다. 우리 오직 주님과 함께님은 훈디 저희 손자 손녀 이름은 황태양, 황별, 황우주. 야, 이름이 태양, 별, 우주예요. 굉장히 그 유니버스 스케일이 큽니다. 태양과 별과 우주. 태양계네, 태양계 진짜. 아, 멋지다. 성실매님, 저는 초등교사입니다. 20년 이상 재직하다 보니 재미있는 이름을 가진 학생들과 즐겁게 시간 보냈던 지난날이 떠오르네요. 더욱이 오늘 아침 출근길에 운전하면서 이또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의 파란 하늘이 너무 예뻐서 제자들의 얼굴이 막 떠오릅니다. 다들 잘 지내겠죠? 아래는 제 기억에 남는 우리 제자들의 이름입니다 하시면서 설명문, 주관식, 주의종, 도레미, 이런 이름을 가진 제자가 있었다고요, 진짜? 아, 이거 약간 MSG 느낌도 좀 나는데. 이름이 명문이에요. 성이 또 공교롭게 설씨야? 설명문? 야, 이거는 놀림 많이 받았겠는데, 설명문. 예. 이건 더, 주관식, 관식이는 있어요, 진짜. 제 사랑하는 동생 중에 한 명도 관식이가 있거든요. 김관식. 아, 근데 주관식은 이거는, 야, 이거는 약간 의도가 있는데, 부모님이. 주관식. 아. 주관식은 아마 개명하지 않았을까? 예. 아, 그, 10대 때가 고비입니다. 10대 때 친구들이 놀릴 때가 약간 고비인데, 관식이는 많은데 주랑 합쳐진 주관식. 아, 주의종. 아, 의종아. 아, 그래요. 주의 종. 이거는 정말 너는 주님의 어떤 사명을 감당할 종이 되어야 돼. 아, 그런 의미로 지신 걸까? 예. 도레미는 너무 귀엽다. 도레미. 레미야. 예, 레미. 레미는 왠지 있을 것 같고. 예. 아. 야, 20년 이상 재직하신 우리 현직 초등쌤. 20년 동안 만난 수많은 제자들 중에 아, 기억에 남는 제자들이네요. 아, 4인방. 설명문, 주관식, 주회종, 도레미. 와, 너무 재밌다. 네. 제가 아는 삼형제 이름은 태양, 혜성, 유성이에요. 클레란스님. 네. 우리 딸 지현이. 지현이도 이름 많더라고요. CBS PD 중에도 이지현 PD가 있어서 우참이라고. 이지연, 중성적인 이름이죠, 지연. 그리고, 아, 이름은 사실, 우리 0005번 님도 약간 흔한 이름이라고 하셨는데, 흔한 이름의 끝판왕은 접니다. 예, 정훈. 78년생 남자 아이들 중에 가장 많이 장명된 이름이 정훈이래요. 예. 진짜 흔하디 흔한. 예. 넘치고 넘친 이름이 정훈이에요. 예. 우리 해영 작가님. 해영도 흔하지 않나, 해영? 아, 해영 작가님. 우리 너무나 흔한 이름의 조합입니다. 우리 제작진은. 예, 그래도 잘 살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딸 아들 시온 대로우입니다라고 시온의 대로님. 듣기만 하다 출첵해요라고. 아, 이건 못 참지. 시온의 대로. 크, 이름 너무 멋있다. 예. 아. 이름에 얽힌 여러 에피소드들. 예. 재밌네요, 진짜. 예. 아. 설명문이 예, 아, 주관식과 함께 오늘 끝판왕인 것 같습니다. 오벳의 이 곡을 같이 나눌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호연 피처링 김시원 내게로 오라였고요. 오벳 수고하고 무거운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언자라 해피님께서 제 아들 이름은 임창록인데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 안에서 살아가라 이런 의미로 지었습니다. 와 너무 멋있 너무 멋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그래서 창록. 야 굉장히 고민 많이 하시면서 예 정성 들여 지은 멋진 이름이네요 창록. 예 창록. 몇 살일지 모르겠네. 자, 1부 마지막 곡 심삼종 연주곡이죠. I surrender all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듣고 2부에서 뵙죠.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0: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포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새 하루, 오늘은 또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요? 바쁘고 분주한 아침이지만 기대와 소망을 담아 그분께 고백합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작은 일에 연연하지 말게 하시고 없어질 것들로 안절부절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나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골라내게 하소서. 정말 나의 영혼의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집착하는 하루가 되지 않게 하소서. 나는 멀리 볼 수 없으나 주님은 보실 수 있사오니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 나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민정 목사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근길 365 중에서 오늘의 기도문 읽어드렸고요. 이 시간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엔 나의 기도 제목 또 고백도 그분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